还是一个360度环绕立体声。哎，真是服了。来，继续听歌，下一首歌来自于马赛克乐队《回到未来》。

真正的释怀是写一封情书送给自己，笑着与过往和解。消亡书送给每一个学会自爱的人。

Selina 在庭上，陪审团表情严肃的打量，长裤运动鞋梳油头的姑娘，我知道。

과일 꾸레미를 내놓았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간병했던 환자라고 자아소개를 하고 과일 꾸러미를 펼치니 그 환자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것이었다. 환자는 아줌마가 가지고 가서 잡수세요 라고 한다. 나는 수고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라고 하면서 넘겨주었다. 세 번째 찾아가서 곽아무개를 만나려 왔다고 하니 문박 당직 선생님이 기록단을 보더니 그런 환자가 없다고 했다. 먼저 주말에 문안 왔었다고 말하니 몇 장 더 펼쳐보고 3일 전 하늘 나라로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먼저번에 환자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좋아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 밖이었다. 마지막 길에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해준 것이 몹시 서글펐다. 억울하던 때를 생각하면 괘씸하면서도 불쌍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청소나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애청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셋집 보내드립니다. 나는 꿈에 부풀어 달랑 캐리어 하나 끌고 와 서울 살이를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남동생과 서울에 도착하자 연변과학기술대 간호대학에서 알게 된 리 교수님댁에 행장을 풀었다. 이튿날 가지고 온 돈 400만 원을 쥐고 부동산 중개소 몇 곳을 노크하며 이리저리 집 구하러 다녔다. 일자리보다 몸 맡길 수 있는 집 마련이 더 급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는 그림에 떡이고 고향의 집만한 방은 구할 엄두도 하지 말아야 했다. 집값이 천정부지여서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쪽방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서울이었다. 집 구하기도 어려웠거니와 돈도 부족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낯선 땅이라고 교수님 집 근처를 어두워져서까지 발품을 팔고 다녔다. 다행히 근처에서 구했다. 반지하였다. 어디든 몸 눕히고 살면 내 집이라는 편한 마음가짐으로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을 계약했다. 나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반지하 셋집에서 시작됐다. 서울살이는 상상외로 힘들었다. 서울이란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것도 큰 돈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보나 하지만 결국 천국은 아니었다. 모든 걸 쉽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고 나는 후회 막급이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서울살이는 철없는 어른의 삶의 시작이었다. 이사한 날 저녁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습도가 집안을 장악하여 온밤 잠들 수 없었다. 발바닥에 쩍쩍 밟히는 습기는 온몸에 덮쳐들어 암담함을 주었다. 습하기로 목욕탕에 누운 느낌이었다. 반지하 집이 습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밖은 아직 추워 창문을 열 수 없는데 집안은 젖어 있어 안에 있는 사람도 눅눅하고 집안 전체가 끈적이는 느낌이었다. 퀴퀴한 냄새에 숨이 콱콱 막혔고 습도는 최고치를 찍었다. 온돌 바닥재를 들어보고 맙소사 하는 소리가 절로 튕겨 나왔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물천지였다. 뜬 눈으로 나를 세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사모님이 공사하시는 분과 같이 오셔서 둘러보셨다. 그 사장님의 말로는 어딘가 보일러 배관이 누수된 것 같은데 200에서 300만 원의 보수 비용이 들 거라 한다. 공사비에 깜짝 놀란 사모님이 계약을 해지해 주셔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또다시 셋집 구하러 다녀야 했다. 종일 다녔지만 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 주변에서는 다른 셋집을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큼 절실했다. 경기도 좋지 않았고 집값이 한창 오를 때라 세입자들 사이에서 서울 도심에서 집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설이 있었다. 월급의 많은 부분을 집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직장인들이 안타까워했고 집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는 하루벌이 일꾼들의 걱정이 빗발쳤다. 높은 주거비와 체류비를 감당해야 하는 위기에 남동생이 용기 있게 자기가 공사를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다. 동생의 말로는 겨우내 집이 비어 있어서 동기가 들어 물이 생겼을 거라고도 한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나는 직접 수리하겠으니 전세로 싸게 달라고 집주인 사모님을 찾아갔다. 낙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시며 사모님께서 흔쾌히 6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해주면서 모자라는 200만 원은 벌어서 갚으라 하셨다. 남매가 까딱하면 노숙하게 될 절박했던 상황에 집 없는 남매의 한숨 소리가 사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걸까.
무모하게 맨 땅에 헤딩한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준 은인 같은 고마운 분이셨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지고 가슴 절절히 밀려오는 감동에 그만 울컥했다. 그때의 설렘과 감동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향기로 남아있다. 서문에는 전세 사기도 많다는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후불 전세 계약을 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대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싼 전세였고 한국 부동산 계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후불 전세 계약이었다. 며칠 동안 보일러를 높은 온도로 돌리서 기절할 뻔했다. 집은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긴 하나 한 사람 누울 만한 작은 방과 침대를 놓을 만한 큰 방 하나, 주방과 화장실까지 있을 건 다 있는 구조였다. 초라한 빌라이긴 하지만 보일러실이 밖에 따로 있어서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고 창고로도 쓸 수 있어 편리했다. 대문 안에 반지하 두 세대에서만 쓸 수 있는 작은 공터가 있고 대문 밖으로 위층 세대들이 이용하는 계단이 있다. 마치 쓰레기장 갔던 집을 동생하고 둘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위층 할머니에게 폐지를 치워달라 부탁했다. 대문 밖에 쓰레기와 담벽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부터 치워버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장을 받아다 걸어놓았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무언의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대문 안 작은 마당도 물청소까지 깨끗이 해놓고 동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방수 페인트와 실내용 흰색 페인트를 사왔다. 페인트 가게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흰색 페인트에 연두색 페인트를 9:1 비례로 배합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연한 옥색이 나온다. 배합된 옥색 페인트를 집안의 방문, 화장실 문, 작은 방의 미닫이 문과 창문들을 칠했다. 집안 벽지를 뜯어내 곰팡이를 제거한 후 새로 도배도 했다. 습기를 방지하려고 바깥벽과 바닥을 방수 페인트로 칠하고 대문 안의 작은 마당도 초록색 방수 페인트로 칠하니 효과는 가관이었다. 와, 드디어 해냈다. 인테리어의 효과는 사람을 놀라게 했다. 썩은 이를 뽑아낸 듯한 이 상쾌함.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다. 가슴이 벅차서 친구들한테 잘난 척도 했다. 마당의 초록색 방수 페인트가 생명력이 넘치는 잔디밭을 상상하게 해줘서 한결 활력을 주었다. 마당에 건조대를 펼쳐 빨래를 널어놓고 스킨답서 큰 화분을 사다 놓으니 제법 정결했다. 옆집 세입자가 빨래터로 쓰기가 아깝다며 테이블 놓고 노천 카페를 하자는 농담도 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퇴근하고 짬짬의 시간을 좋아하는 나는 인형 옷이랑 만들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조화 바구니도 창가에 놓아 아담하고 포근함을 한결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유리창 넓은 호화로운 별장은 아니지만 동화 속에 나오는 알콩달콩한 귀여운 토끼집 같이 꾸며놓았다. 반지하 셋집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지친 몸을 편하게 재울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게 행복했다. 적은 돈으로 전세까지 마련했으니 더 흡족했고 뿌듯했다. 간소하지만 만족스러운 집이었다. 리 교수님과 집주인 사모님께서 아니 헐망했던 집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시며 깜짝 놀라셨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고맙다고 응원해 주시고 생활력이 강하다고 연신 칭찬해 주셨다. 너무 신기하다며 전설 같은 변화라며 감탄해 하시는 그 마음도 사랑과 배품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 더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 싸구려 집에 산다고 삶도 싸구려가 되어서는 안 되니 말이다. 그 집에서 우리 남매는 한국산업공단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보고 동생은 창고기능사, 나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했다.
나는 패턴 기능사로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 나이 들면서 직종을 바꾸어 지금은 간병 일을 하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남매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손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방울방울 추억으로 맺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네, 지금은 물론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했던 그 기억이 지금에 더 잊혀질 수 없는 추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새집, 희망과 사랑을 알려준 작품입니다. 오늘도 저희 문화 코너 작품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철아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질병이 예기치도 않은 시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참가했던 의료보험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게 되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보험 정책을 잘 료해하여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과 함께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1-0386번, 29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보험 참가자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2: 주로 우리 직장이 없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주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을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이거나
1: 네.
2: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은 도시와 농촌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이 합쳐서 도시농촌 주민 기본

0: 여보험으로 되었는데요.
1: 네.
0: 예, 우리 보험 참가자들이 우리 몸이 불편하실 때, 예, 우리 이왕에는 우리 이런 보험이 보급되지 않았었고요.
1: 네.
0: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제 돈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이번에서도 그 많은 의료보험금도 예, 자기 자체로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현재는 우리 1년에 자그마한 돈을 제때 납부함으로 하여서 내가 병시에 필요하신 약이거나 네, 예, 그리고 또 입원 치료 시에 많은 부분이 우리 치료비를 우리 절약하고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이왕에 비해서. 예, 우리 또 다시 보면 우리 이왕에 우리 농촌 의료보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의료보험 뭐 저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현재 우리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우리 보급되고 또 활성화된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거의 모든 직장이 뭐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있고요.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참가함으로 하여서 치료 시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예전에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는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고 어느 한 해에 수여될 때 미리 보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보험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우선 이왕에 우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정책상에서 본다면은 우리 1년을 내고 1년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연말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을 정확히 정제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연변 같은 지구에는 우리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우리 이런 보험에 관해서는 저도 방송 중에서 이왕에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예 그러면 돌아오기 전해부터 참가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만
1: 네.
0: 현재 이 방면의 정책이 지금은 변하였습니다. 즉
1: 네.
0: 다시 말해서 이왕처럼 그 전해의 보험금을 납부해서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의 의료보험금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26년도 보험 혜택을 받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가장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우리 2026년도에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납부하시는 분 이왕 같으면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는 이분이 처음 참가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정책에 근거해서 3개월이란 90일이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이분이 2025년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30일이 더 보탬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2026년도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120일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럼 26년도도 돈을 내지 않고 이제 27년도에 낸다면 또 30일이 보태지고요.
1: 네.
0: 때문에 이제는 이왕처럼 예 돌아오기 전에 참가하면 됩니다. 이 말보다는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급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기 전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 해 정도를 더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 네.
0: 네, 우리 예를 들어서 12월, 2025년도 12월에 돈을 낸다면 26년도에는 4개월,
1: 네.
0: 다시 말해서 4월 후부터, 4월까지에서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길고요.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최고로 180일까지 우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예.
1: 네.
0: 그래서 가운데 25년도 26, 27, 28 연속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참가한다면 가능하게 최고로 180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외국의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중국에 돌아와서 뭐 거주하고 살겠다 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참가를 해서 연속적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보내면
1: 네.
0: 이분은 돌아와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왕의 생각과 조금은 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최대로 길어서 6개월, 즉 반년이라.

0: 그렇죠.
1: 시간
0: 네,
1: 부분에
0: 반대입니다.
1: 또 사용할 수 있겠군요. 그럼 올해 이 보험 집중 납부 기간에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보충 납부를 하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을까요?
0: 네, 우리 보험 집중 납부 기간이 2026년도 2월 28일까지 우리 연장을 하였습니다만, 이 시간 내에 내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두 가지로 이제는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도 의료보험금을 정확히 납부한 분이가 26년도 의료보험금을 잊어먹었거나 이런 정황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분들이 직접 지금 납부한다면 납부를 할 수도 있거니와 납부를 한다면은 3개월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1: 3개월.
0: 이 무엇 때문에 이분은 25년도를 납부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처럼 뭐 20년도 좌우거지 내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과정에 뭐 납부를 아니하다가 현재 와서 26년도로 납부할 때 역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 25년도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20일. 거의 넉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사용. 앞에 분보다는 30일 후에
1: 30일
0: 한달더 지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후에.
0: 보충 납부는 우리 아직 이거는 보충 납부라고 보기 아직 2026년도니까 보충 납부가 아니고 그 해의 의료보험금 납부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와서 납부를 하고 4개월 기다리면은 거의 연말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도 명년의 의료보험금 혜택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저는 될수록 보충 납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아니면 또더 기다려야
0: 네,
1: 하기
0: 아니면
1: 때문에.
0: 명년까지 또 기다린다면 명년에 가서는 또한 달에 다섯 달로
1: 그렇죠.
0: 늘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4개월을 기다리고 이제 연말에 명년도 의료보험 내만 명년 자체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농촌 주민.
0: 2년 동안에 내신 분들에 관해서 최고 지불 금액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의료보험에 참가해서 1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뭐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최고 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최고 그 금액을 일정하게 높여드립니다. 더. 네, 그래서 정말 뭐큰 병에 걸려서 이 거의 최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는 이게 더 올라가 뭐 1년에 얼마큼씩 올려줘서 연속 아마 한 4년 동안 더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적인 이론상에서 우리 다른 분들보다 한 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고 기불 금액을 초과할 때. 네네.
1: 그렇군요.
0: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병 보이는데 지장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네네네.
1: 1년 365일, 아무 때나 이제 병원을 찾아도
0: 그렇죠.
1: 사용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뭐제 보험 의료보험금 납부하는 이 시간을 뭐 까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 많아서 잊어먹고 뭐 제때 못 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자식분들이 제때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1: 그렇죠.
0: 싶습니다. 네네네.
1: 그래요. 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주민들의 병 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문진 치료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우리 현재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이 문진 혜택이 너무 다채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 우선 가장 간단한 우리 문진 치료시라면은 1급, 2급 병원에서 그럼 이 병원의 등급으로 본다면 우리 연변병원과 중의원은 우리 3급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급 병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문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제네 연변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로서 과호를 하는데 아이디어다에 문진 혜택이 없대. 하지만 입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3급 병원은 우리 이 문진 혜택에서 빼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우리 문진에서 사용하는데 요 문진도 범위가 있습니다. 약을 살 때.
1: 약을 살
0: 약을
1: 때.
0: 살 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는 뭐 링겔 맞거나 주사를 맞을 때 역시 이것도 약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살 때에 우리 일정한 혜택이 있는 있는데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하지만 우리 약을 살 때도 우리 기초 기불금액

0: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든다면 우리 사회구역 병원은 우리 1급 병원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뭐 200원. 예, 그리고 우리 시병원 같은 병원은 1급, 2급 병원인데 여기에서는 1년에 400원 이상을 살 경우에만 우리 보험 혜택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그리고 이 문진에 관해서 본다면 또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특수병,
1: 네.
0: 하나는 만성병.
1: 네,
0: 이
1: 만성병.
0: 두 가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또 문진 치료시에
1: 네.
0: 예를 든다면 우리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 만성병에 속하는데
1: 그렇죠.
0: 당뇨병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주로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1: 네.
0: 그다음 우리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때살때
1: 네.
0: 1년에 또 어느 정도에 적지 않게끔 거의 1년에 한600 이상으로
1: 네.
0: 그리고 우리 문진 치료시 또 이제 받는 350 하면 거의 한 1년에 1,000원동.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보험은 400원을 낸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특대고 아직 현재까지 우리 정책상에서는 지금 차츰차츰 우리 연길 씨의 큰 약방도 이 문진 사용을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약방까지는 이 문진이 탱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1: 네.
0: 얼마 전에 들어가게 돼. 예, 우리 다 가까운 뭐 사회구역 병원 같은 데서 자기한테 필요하신 약품은 1년에 어느 정도 사도록 이래서 이 보험 혜택을 사용합시다. 예. 그래서
1: 그렇죠.
0: 어째서 매년 오르는 거 하지 말고 뭐 400원 내고 350원 혜택까지 보면은 사실은 뭐 1년에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도시 향진주민 기본 의료보험은 그냥 입원했을 때 쓰는 게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진에서 약살 때, 그리고 만성질병, 특수질병에 관해서는 신청하지 모르면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은 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0: 그렇죠. 예,
1: 계시더라고요. 네.
0: 이왕 처음 나왔을 때의 그러한 정책을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냥 입원할 때 쓴다.
1: 아,
0: 이런 고정된 관념으로 얘기해서
1: 맞습니다.
0: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1: 네.
0: 또 옆에서 사실 말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옆에 지인분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드리도록. 예.
1: 네, 그렇죠. 해마다 또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또
0: 네,
1: 늘어나고
0: 그렇죠. 그리고
1: 있기
0: 우리
1: 때문에, 네.
0: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도 매년마다 우리 그 가짓수 종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 아, 네.
0: 현재 가장 제가 제일 느낀 거라면 금년부터는 통풍도 만성질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풍 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정상적으로 뭐 병원에서 약을 대시는 분들은 꼭 만성질병을 신청하시고
1: 네.
0: 이 통풍약을 잡수시도록. 예,
1: 아.
0: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1: 그렇죠. 네.
0: 작년까지는 통풍이 없었는데 지금
1: 네.
0: 내년에는 통풍도 예, 만성질병이 그리고 매년 그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1: 점점 좋아지고 있죠.
0: 네, 어떤 분들은 네, 무슨 병인데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을 보일 때꼭 물어보도록 선생님 네, 이거는 혹시 만성질병 신청을 할수 있는 병입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네.
1: 네, 그래요. 타 지역의 병원에서 문진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또 어떤 수속이 따로 필요합니까?
0: 네, 우선 우리 타 지역의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서는 우리 문진 치료라고 하셨는데
1: 네.
0: 우리 문진 치료 시에는 도시 농촌 주민에 관해서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나는 만성질병이 있거나 특수질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을 사용하려면은 타 지역에 가서 사용하려면은
1: 네.
0: 꼭 수속이 필요합니다.
1: 아,
0: 예,
1: 수석님.
0: 수속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냥 내 문진에서 약을 뗀다 할 때는
1: 네.
0: 뭐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만성질병이나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원 치료와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러면 더 깊게 나간다면 타 지역의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할때
1: 네.
0: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 이
1: 네.
0: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 수속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속이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1: 네.
0: 타 지역이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1: 아, 거주증.
0: 이왕에는 우리 뭐 물류 회사에 물업회사의 뭐 증명이거나
1: 네.
0: 뭐 어느 회사에 출근한다는 증명이거나 재직 증명이거나 사회구역에서 떼준 거주 증명이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이타 지역에 나가서 치료하는 우리 수속을 해드렸는데
1: 네.
0: 우리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책에 근거하여 무조건 이 수속은 타 지방이 거주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마도

0: 2023년부터는 거의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0: 네네네.
1: 그렇군요. 타 지역 병원에서 그럼 이제 문진 치료를 할 때는 얼마만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타지에서 문진 치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서 뭐 받는 그 1년에 350원 좌우의 약을 살 때의 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1: 아, 네.
0: 네, 그 뒤에 있는 문진 치료 다시 말하면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은 이 수속을 거쳤을 경우에는 우리 연병과 같은 대우로 받습니다.
1: 아.
0: 그렇지만 이 수속이 없으면은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이 있던 사람이 타 지역에 가는데 그쪽에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네네.
1: 네.
0: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꼭 제 시간에 빠른 시간에 거주증을 신청하시고 거주증이 나오는 즉시로 뭐 앱을 통하거나 혹은 뭐 전화상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료보험관리국에 예, 다 지방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꼭 받으시도록 이래야만이 네. 정작 일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상에서 이 수속을 아예도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입원했을 경우에
1: 네네네.
0: 네.
1: 그래.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증을 먼저
0: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예, 꼭 해놓도록 네. 어떤 분들은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그냥 한마디로 나는 북경에 가서 병을 보이고
1: 네.
0: 이럴 경우는 우리 거주증이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 이분들은 또 압니다. 예, 네. 나는 거주증이었길래 그냥 보험 혜택이 프로수가 떨어지는 대로 네. 받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병이 없다. 그렇지만 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네.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면 병이 생길 때 가서 급하게 수속하자면 늦습니다. 거주증이 제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반년 이상이 걸려야 나올 수 있으니까 갈 때 직접 신청해놓고 빠른 시간 내에 외지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해놓고 예, 이래야만이 미리가 해놓으면은 정작 일이 있을 때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0: 예, 예.
1: 네. 만성 질병이거나 특수 질병 등록을 했다면 네, 문진 치료를 받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0: 네,
1: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에는 어떤 병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0: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만성 질병, 특수 질병 이제 지금 많습니다. 거의 만성 질병만 해도 20몇 개, 특수 질병 거의 한 40가지가 있는데
1: 네.
0: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고혈압.
1: 고혈압,
0: 당뇨,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1: 네.
0: 그리고 뭐 풍습성 관절염,
1: 네.
0: 기관지 천식,
1: 네.
0: 예. 뭐 이런 이래 이외에도 지금 가득한데 뭐 급하게 지금 예 뭐 크게 이 방면에 우리는 또 보험 참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혜택 방면이 아니고 특수 질병은 우리 뭐 심장에 뭐 수술을 한 다음에
1: 네.
0: 뭐 1년 동안에 예, 네. 거기에 쓰는 약이거나 그리고 우리 세계 본다면 뇨독증, 예, 투석 치료,
1: 네.
0: 그다음에 뭐 암증의 방뇨 활뇨 치료
1: 네.
0: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문진에서 하시는 이런 치료들이 다 우리 특수 질병에 속하고 또 일부분들은 우리 약을 사용하는데 이 약 자체가 특수 약품에 속할 때는 예, 꼭 특수 질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약 보통 특수 약품 비쌉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이 신청을 한 뒤에 이 약을 산다면은 예,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래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만성 질병 혹은 특수 질병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0: 이 네. 모든 수속이 지금 모두가 병원에 달려
1: 아 병원에서
0: 네,
1: 할
0: 병원.
1: 수 있군요. 네.
0: 우리 지금 우리 도시주민 농촌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연변지구 내에서는 우리 전부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예, 네, 지금 저는 지금 연결해서 보험에 참가했는데 용정에 있는데요. 네, 용정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되면 됩니다. 예. 연변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면 다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1: 네.
0: 첫 번째 수속이 있는 경우에 제가 말하던 거주증을 가지고 수속이 해놓은 분들이
1: 네.
0: 저도 이 만성 질병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보험관리국하고 연결하신다면은
1: 네.
0: 의료보험관리국에서 상관 이 등기표를 보내드립니다. 아, 네. 예, 전자 반번으로 네. 예, 거기에 이제 그쪽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적어놓고 이랬다면 우리 또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돼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만성질병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만성질병. 네. 네. 연변에서 사실 때 이미 다 등록해놓은 분들입니다.
1: 아,
0: 이런 분들은 있는 수속을 해서 다른 기타 성씨에 건네갈 때 만성질병을 달고 가기 때문에
1: 아, 네.
0: 그래서 이 수속이 간단합니다.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수속을 아예하고 다른 현실에 가면 원래 신청했던 만성질병이 그쪽에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그러자면은 거의 다시 한마디로 연결해서 그냥 약을 떼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1: 아.
0: 예, 예. 그래서 이 그렇군요. 수속이 될 수 있는 이상에는 꼭 하시도록.
1: 네.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 참가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병원에 따라서 보상 비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병원은 우리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 아, 네.
0: 예, 우리 3급 병원, 2급 병원, 1급 병원 이해를 간단하게 하려면 우리 원래는 3급 갑등 병원이 있고요.
1: 네.
0: 또 3급 1등 병원인데
1: 네.
0: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3급, 2급, 1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0: 여기서 실례를 든다면 우리 연길시에 3급 병원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병원과 중의원
1: 네.
0: 그리고 우리 하남에 있는 부유보건병원도 우리 3급에 속합니다.
1: 네.
0: 예, 주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구역병원.
1: 사회구역.
0: 예, 네. 그리고 간단한 무슨 문진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저기 지정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들은 기본상 1급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급. 예.
1: 네.
0: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남에 있는 우리 조이병원.
1: 조이병원.
0: 연길시병원.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본다면 뭐든 과병원 뭐 이러한 병원들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2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에, 첫 번째 3급 병원이 보상비가 급이 높을수록
1: 네.
0: 에, 입원 치료 시에 보험 혜택이 더 낮습니다.
1: 예,
0: 그만큼 우리 치료하는 그 보장상에서 더 높으면 보험 혜택이 더 낮게 됩니다.
1: 그래서 네.
0: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의원 같은 경우에 입원 치료 시에 우리 보상 비례는 도시농 전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서는 55%.
1: 55%.
0: 네, 55%. 네. 그래서 그다음에 시병원이거나 우리 조의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
1: 어,
0: 예, 60%. 5%가 네. 더 향상됩니다.
1: 네.
0: 그리고 1급 병원에 우리 뭐 조양 천진병원이나 작은 병원 뭐 애심병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입원할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 예. 아, 네.
0: 그렇지만 뭐 입원하신 분들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네. 예, 입원하신 분들인데 이런 병원에서는 우리 65%. 네, 65%. 예. 그리고 뭐 위지에 나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입원하실 때 수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변동이 뭔가 20%가 떨어집니다.
1: 아, 20%.
0: 근데 전부 다 3급 병원이 기초상에서 20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수속이 없이 뭐 장촌이거나 북경이거나 상해 쪽에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 이왕에는 우리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속이 없으면 현재는 아무 수속이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20%가 감소됩니다. 보험 혜택이.
1: 예.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래도 병이 엄중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나가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예.
1: 네.
0: 그래서 아직도 가끔씩 전화 와서 지금 왜 지나가 자기설로 치료해도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1: 아.
0: 예. 수속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수가 20%가 변동이 될 뿐이지 네. 혜택은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군요. 만약 이제 입원 수속을 할 때 의료보험 카드를 찾지 못해서 자비로 치료를 했다면 네, 병원 결산을 마친 후 다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예, 이 부분은 우리 사실 말해서 병원하고 우리 많이 관계되는데요.
1: 네.
0: 지금 현재 카드가 있는데 찾지 못했거나 혹은 노인분들이 불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분들이 뭐 카드를 찾지 못하는데
1: 네.
0: 이런 경우는 될수록이면 예, 보험도 제대로 됐다 이런 거 다 알겠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결산하지 마십시오. 예, 결산하지 말고 추론을 할 때 혹은 뭐 치료가 끝난 뒤에 우선 의료보험 관리국에 와서 네. 이분이 보험이 어떤 정황인가를 다 물어보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험이 있는데 뭐 카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0: 행정복무청사 우리 3층이 의료보험인데 그 아래층에 가서 우리 임시카드라고 있습니다.
1: 네.
0: 어쩌겠어서 임시카드를 해라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앱에서
1: 네.
0: 전자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1: 그렇죠.
0: 이분들도 그게 힘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금방 저 뭐 그 자리로 나오니까 임시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산이 뭐 이분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부 납부한 기초상에서는 후에 뭐 하루 지나도 좋고 가서 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산을 마친 후에 결산을 마친 다음에 하자면 병원에서 싫어합니다. 네, 그 결산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약품을 다 다시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그때 가서는 그 먼저 결산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지불해놓고 그거 가서 현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보험을 내다.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데 와서 받을 수는 있지만 수공으로 불로수 우리 10% 감소시킵니다.
1: 아,
0: 직접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받았을 때
1: 네.
0: 그리고 가져와서 우린데 와서 특히 외지에 나가서 이래도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신 분들 외지에 나가 아무런 수속이 없어도 치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어떤 분들 아직도 이왕처럼 예, 다 현금을 쓰고 연기를 가져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직접 그쪽에서 받도록 해서 만약 진짜 모종 원인으로 못 받아서 가져와서 받을 때에는 10% 또 감소됩니다. 예, 원래 20% 떨어지고
1: 네.
0: 예, 이렇게 다 감소된 건 없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하나 출원 전에 뭐 의료보험관리국에 전화해서 자문하시고
1: 네.
0: 예,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과장해 줍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예, 가장 좋은 거는 결산하고 그 다음에 다 마치지 말고
1: 네.
0: 예, 그 다음 먼저 병원하고 말씀해 드리고 의료보험에 와서 아 이번에 보험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만약 임시카드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 결제하면 되고요.
1: 네.
0: 의료보험에 와서 보니까 아 이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구나 방법 없이 돌아가서 이제 결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 그렇죠.
0: 그 뒤에는 없습니다. 네네네.
1: 네. 연변을 떠나 이제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보험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0: 보험 보상은 우리 연변에서 치료하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3급 병원이 55%에서 더 높은 혜택은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있다면 어떤 분들인가 뭐 저기 최저 보상 가정인원이거나
1: 아, 최저
0: 뭐 혹은 특수 보상 가정이거나
1: 네.
0: 이러한 분들은 우리 이 55%에서 더 왜냐하면 우리 민정에서 이제 또 거기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우리 정상적인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연변에서 있는 연변병원에서 55%는 변동이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 55%를 보상하려면 이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주증을 이용해서 타지역 에 가서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이 증명을 해가지고
1: 네.
0: 예, 타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제 여전 치료를 받겠습니다는 수속을 걸쳐야만이 55%를 보상할 수가 있지 그 수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20%가 감소됩니다.
1: 네.
0: 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앱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도 신청이 되는데 예, 신청은 됩니다만은
1: 네.
0: 그렇게 임시로 외지에 나가는 그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불로수 여전히 거주증이 없는 경우에 신청했을 때는 불로수 여전히 20%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는데요 하는데 거주증으로 신청을 해야만이 정확히 신청된 것이라고 볼 수
1: 네.
0: 있습니다. 네, 네, 네.
1: 그렇군요. 이제 또 신생아 보험에 관련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생아 보험은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네,
0: 신생아 보험은
1: 알 수 있을까요?
0: 이왕에 비해서 조금 더 훌습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우리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이왕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금년에 새로운 이 정책사에서 그 해에 태어난 그 해에 참가하면 다 신생아 보험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신생아 보험이라면은 애들이 병원에 태어나서 입원 치료를 하는 신생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럴 때 부모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아주 충실합니다.
1: 네.
0: 그런데 애는 태어나서 병원에 있고요. 아직 우리 신생아 보험에 우선 참가하려면 먼저 호구 등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애는 아직 병원이 금방 난 데로 저 호구 등기해서 급해하지 말고 먼저 치료하십시오.
1: 어.
0: 예,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치료할 건 한쪽으로 하고
1: 네.
0: 예, 호구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1: 네.
0: 치료가 끝난 뒤에 올려도 되고요.
1: 네.
0: 예, 그래서 병원이 그럼 아나 어떻게 출원합니까? 출원할 때 병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하고 말해놓고
1: 네.
0: 예, 보험을 다 해놓고 돌아와 다시 결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시생아들에 대해서 다 정책상에서 이제 많이 너그럽게 해드립니다.
1: 어.
0: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0: 빨리 보험 참가해야 되겠는데
1: 마음이 급해서
0: 호구가 먼저입니다.
1: 네.
0: 네,
1: 호구가
0: 먼저입니다. 호구를 아예 올린 경우에도 참가할 수는 있는데
1: 네.
0: 이왕에 우리 그것으로 참가시키고 병원에가 결제하다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1: 네.
0: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1: 네.
0: 네, 그래서 치료가 먼저 끝나고 호구를 올리고 그다음 신생아 보험에 참가하고 돈 내고 다시 돌아가 병원에가 결제하는 이 순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하시지
1: 네.
0: 말도록.
1: 네,
0: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 우수하게 태어나신 애들이라 해도 예, 여름에 뭐 또 바람 비가 와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하니까 예, 우리 애는 뭐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1: 네.
0: 보험은 하나씩 꼭 들어놓도록. 예, 그래서 신생아로서 보험에 참가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 네.
0: 기다렸다 하지 말고 저래저래 참가하십시오. 예, 뭐 입원 치료를 했다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네, 네, 네.
1: 어, 아이가 보험에 참가하기 전에 병원 치료를 했다면 그 비용은 그럼 보험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 아이랄 때
1: 네.
0: 이제 앞에서는 신생아인데
1: 네.
0: 여기서 아이라고 하니까 여기 두 가지를 나누어요.
1: 어.
0: 신생아는 가능합니다.
1: 아, 신생아 보험.
0: 하지만 신생아
1: 가능한.
0: 신분이 아닌 애가
1: 네. 네.
0: 보험을 참가 아이하고 치료했을 때는 안 됩니다.
1: 아.
0: 네, 신생아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신생아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앞에 다 이 신생아에 관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지금 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1: 네.
0: 때문에 3개월에는 충분합니다.
1: 그렇죠.
0: 어떤 분들은 예, 연결해서 태어났지만 호구로 내 외제가 올립니다. 그래도 3개월이면 다 이게 해결이 돼. 그리고 지금
1: 그렇죠.
0: 호구도 보면은 뭐 다 지역에서 뭐 올리는 이런 뭐 앱도 있고 하기 때문에
1: 어, 네.
0: 예, 우리 저 뭐 우리 신생아 한 가지 일이라는 이런 앱이 하나 있습니다.
1: 어.
0: 그래서 뭐 각 곳에 아마도 이게 다들 특히 우리 성내에서는 아주 영 이 진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생아는 되는데 우리 이제 뭐 다섯 살 유치원 애거나
1: 네.
0: 예, 혹은 뭐 유치원 아이 같지만 이미 신생아 신분을 벗어난 두 살 세 살짜리 애들은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1: 네.
0: 치료를 했다. 안 되죠.
1: 아.
0: 이런 애들이 뭐 보통 주민이나 똑같으니까.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지금 애들을 보면은 우리 가이 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1: 네.
0: 하나는 신생아 때 참가하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일년일 하다고 또 유치원에서 들어가면 또 통지를 합니다. 이래 보면 꼭 참가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이럴 때 우리 또 낼 때도 제때.
1: 네.
0: 네, 네, 네. 그리고 많은 지금 애들 부모님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보험 뭐 사회상의 이런 기타 상업보험도 많이 사고 하는데
1: 네.
0: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보험은 하나 먼저 해놓고
1: 네.
0: 예, 경제상에서 부담이 없는 경우에 뭐 상업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는 것도 좋은데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상업보험 많은 것이 다 우리 국가보험이 보충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관해서는.
1: 그렇죠.
0: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먼저 들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혜택을 받을 때 그쪽에서 왜 이따 보험 아예 했습니까? 이러면 또 프로스로 들고 영 시끄럽습니다.
1: 아.
0: 때문에 꼭 국가보험 해놓고 이제 다른 것을 보충으로 참가하시도록.
1: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방송 후 보험 참가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36-8138, 네, 236-8138번을 사용하시고 네, 보험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36-8139, 236-8139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어 서술로 각색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소설 연희고 원작 리병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12도령이 집에서 나오기 전 그와 여화는 대평극원의 단골이었는데 그때는 표를 사서 극을 감상하는 것에 그쳤다. 인생은 한 차례 극과 같다고. 12도령은 자신이 여화의 두 손으로 극단 단장 화숙을 찾아가 제자로 삼아줄 것을 간청하게 됨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 사랑유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눈이었다.
1: 12도령의 앞날을 위해 전 화숙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입문하는 날에는 100달러의 사례금도 드렸어요.
0: 그건 얼마쯤 되나요?
1: 향강 돈으로 400원쯤 되는 돈이에요.
0: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준비했나요?
1: 얼간이 하나를 찾아 바가지를 씌웠어요.
0: 12도령은 이 일을 알아요?
1: 그인 알 필요가 없어요.
2: 참 위대한 사랑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여자가 있다면 난 필시 내 모든 걸 바쳐 그녀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렇게 얻은 돈을 시름 놓고 쓸 수 있을까?
0: 화숙은 명기의 체면을 봐서라도 제사계 일상 사무인 세수물을 준비한다든가 밥을 푼다든가 부채질을 한다든가 상을 닦고 침대를 정리한다든가 가래통을 청결한다든가 하는 일로 12도령을 난처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비천한 노동은 면할 수 있었지만 굴욕은 여전했다. 새로 입문한 소생이 한자리를 꿰찬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2: 12도령은 유명해졌나요?
1: 모르겠어요.
2: 모르다니 무슨 뜻입니까? 유명하면 유명한 것이고 유명하지 않으면 유명하지 않은 것이지.
0: 30년대 잘 나가던 연극 배우들은 지금과 달랐다. 오늘날 일부 스타는 3년 동안 영화 한 편만 찍어도 해마다 10대 스타 보좌에 오를 수 있지만 30년대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 오르는 때가 가장 유명할 때였다. 내 말이 너무 직설적인지 소연이가 발굽으로 툭 쳤다. 그랬다. 12도령은 여화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화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그가 바친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1: 그인 가끔 싸늘한 얼굴로 저를 대했어요.
0: 여화는 눈물을 흘렸다.
1: 지어 핑계를 찾아 다투고 욕도 했지만 저는 기꺼이 다 받아주었어요. 그인 이유 없이 화내고는

0: 있어요. 그리고는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곤 했지요. 저는 다 울고 나면 거울을 보면서 연지로 화장을 거치고 대화가를 떠나 석상조로 다시 돌아왔지요. 가끔 문을 닫고 밖에 한참 서 있으면 그 위에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1: 화려하게 치장한 이 공국의 명기를 태운 인력거가 무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길거리를 지나는 정경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또 출근하러 갔다. 인력거 좌석 뒤에는 잡색 닭털로 만든 먼지털이가 꽂혔는데 그녀의 화려한 행색과 감옷 잘 어울렸다. 한켠에 단 구리종은 딸랑딸랑 귀맞은 소리를 냈다. 비스듬히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소심이 가득 찬 눈길로 거리를 내다보았다. 눈가에는 눈물 흔적이 말라붙어 있었다. 대체 사랑이 뭐길래? 우리는 사랑에 대해 잘 모른다. 때로 사람들은 이를 한 가지 풍속으로 여긴다. 나와 초연이는 이렇듯 많은 문제를 물어보고는 또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다. 이 문제들은 다 작고 사소한 시민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국가대사도 아니고 연예기사도 아니었다. 우리는 인연의 시작과 끝을 잊었다. 모든 인연의 시작과 끝은 속세계에 있었다. 심지어 나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올라왔는지도 잊었다. 다행히 초연이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에요, 왜 그 사람을 찾으러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보다 빨리 죽은 건가요? 아님 그 사람이 당신보다 빨리 죽은 건가요?
0: 우린 같이 죽었어요.
1: 엄마! 서연이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2: 놀라긴.
1: 동반 자살이다잖아요. 당신대로 동반 자살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2: 그건 환경을 보고.
1: 용기가 있어요? 서연이가 캐물었다.
2: 그럼 원인이라도 보고 결정해야지.
1: 그 뜻인즉 못하겠단 말이군요. 초연이가 정곡을 찔렀다. 하지만 동반 자살이란 게 소설에나 나타날 법한 아주 고생스럽고 터무니없는 수작일 뿐이다. 현대인으로 생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단 말인가.
2: 그럴 용기가 없어.
1: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럴 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여자친구를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으로 어리석었다. 당시 아편은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했는데 공연이라 불렀다.
0: 네, 삼켰어요.
1: 편역과 극본에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최림, 정선아, 제작의 면무력,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직장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이고 걱정거리가 겹쳐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면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 잡념을 비우다 보면 차츰 마음이 잔잔해지고 막혔던 일의 해결 실마리도 자연스레 떠오르곤 하죠. 지난주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련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버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련못가 능수버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늘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원을 거닐다가 이런 버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버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그렇습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농지보호 제도선을 사수하고 국가식량안전의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하북성 경대시 호북성 무한시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지역의 홍수 방지 조기 경보와 구조 중대를 강화하면서 태풍 바비에 전력 대응했습니다.
0: 미군이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하고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이며 농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줄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하고 농지를 무단 점거하거나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표준 농경지 조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올 들어 각지에서는 최고 수준의 농지 보호 제도를 철저히 관찰하고 관리 보호 방식을 지속적으로 승격하며 새로운 관리 보호 모델을 도입하면서 모든 농지가 풍작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은 불리한 기후 요소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재차 풍작을 거두었고 총 생산량이 총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풍작은 각지에서 농지 보호와 질 향상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묵혀둔 땅을 다시 경작하고 활용을 추진한 것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간 밭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재배 구조를 최적화한 한편 여름 곡물 재배 규모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농지 보호 사업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습금형 종속에는 토양 습도, 묘목 자람세, 수확 상황을 요해하고 깊은 사고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열린 중앙농촌 사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농민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지는 그럴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바꾼다면 우리는 먹고 살 기반을 잃을 것입니다. 다른간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할 것과 관련해 수차나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하고 선후하여 온실 불법 건축물 정리, 불법 별장 단속, 농지 무단 점유 주택 건설 단속, 농지 비농업 확대, 비곡물화 방지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농지 보호 최전선 사수와 농지 질에 대해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을 고찰할 때마다 습금형 종속에는 밭머리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점검하며 농지는 반드시 옥토여야 한다며 국가식량안전산업대를 건설하고 농지수리 건설을 강화하며 흙토보호공정을 실시하고 알칼리성 토지를 분류 개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농지보호사업의 사량 8주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법률과 정책도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개정을 완수하고 흙토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농지보호 목표 평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는 한편 농지의 류출과 보충농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농지보전, 조성균형 제도를 착실하게 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또 전장제를 도입해 개별 필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생태환경보복강구 전역의 토지종합정비 2기 프로젝트가 계획 설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지 통합으로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해 곡강구에서는 오무 면적 이하의 농지가 727개나 줄었지만 고표준 농지 면적은 12,310무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알칼리성 토양의 종합 이용과 산성화 농지 개량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틀 전 강서 의풍의 정비를 거친 산성화 농지의 올표가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재서 개량한 산성화 농지는 8만여 모에 달하며 과거의 조수

0: 농지가 현재는 거수학 옥토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북성 창주의 중첩산업단지 내 알칼리성과 가뭄에 강한 밀 우량종 증식 포선에서는 기술 전문가들이 다음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칼리성 땅에서 개발된 이 밀품종은 현재 창주와 천지 남부, 산동 북부의 알칼리성 지역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 요강은 농지 보호의 최조선을 사수하고 농지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식량안전사업이 두드러진 위치에 놓았습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농지 보호와 질 향상에 대한 립법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농지 배치의 최적화와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보호와 국토 녹화 공간 조문 계획을 편성하고 농지 공간과 농지 보충 공간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한관 기본 농지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와 국토 공간 계획에 대해 엄격한 통일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하북성 경대시, 호북성 무안시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면서 학습 교양 성과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경대시는 계속 개방적 자세로 교육을 견진한 한편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했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과 종점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주체와 대중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대경제개발구는 일괄 접수, 심사비준 변경, 전과정 대행, 시간의 처리에 봉사 모식을 도입해 심사비준 절차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립, 연구개발, 생산 등 각 단계에 맞춰 실무 전담반을 설립하고 1대1 전과정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때 파악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경대시 전역의 현급 이상 지도부는 환경정돈, 안전생산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 3,406개를 찾아냈습니다. 즉시 개선하고 기재를 장기화하는 것을 결합하는 과정에 경대시는 문제 발견, 정돈 개진, 말소, 공고의 업무 기재를 구축해 발전 과정에 막힌 점, 민생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각종 문제를 분류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경을 전개한 이래 호북성 무안시는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시민봉사 전화 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상 민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민생 문제를 분석하고 단일 민원이나 개별 문제만 해결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이 협력해 한 종류의 문제를 공동 해결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질과 효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무안시 강안구 산해관로는 현재 유명한 미식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과 차량이 붐비고 가게 경영이 혼잡하며 환경이 어선수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객들의 체험에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산해관로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미세개조 작업을 가동하고 격리시설을 추가하고 기반시설을 한층 더 보완하며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관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무안시는 처급 이상 지도부를 조직해 학습교양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 목록 1,765개를 작성하고 11,200여 가지 문제를 이미 조사해 개선하고 해결했습니다.
0: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이미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5시 태풍 중심이 안위성 저조시 봉양현 경내에 이르렀습니다. 중앙기상대는 바비가 북편동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14일 낮에 산동 반도를 거쳐 황해 북부 해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화동 동북 등지에 여전히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은 사전 예방에 주의를 돌리고 홍수 방어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위성 황산 협회는 지질재해 위험 부담 요소에 대한 점검과 인원 대피, 공사 중지 등 재반 방어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휘성진 신로가 지역사회 3.1군과 관리원들은 주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홍수 방어와 선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정령지는 관할군의 지질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점검하고 특히 산체 경사면과 절벽에 위치한 주택구의 안전 우한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토양과 물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풍 대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미리 응급 준비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진실은 강우 상황 관측예보 3개 방어선을 전면 가동하고 핵심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북성 석가상 승덕 당산 등지의 수리, 도시관리 등 부문은 도시 침수, 건설 현장, 저수지, 하천 등 주요 구역에 대한 점검과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사마시에 위치한 연교신구는 이동식 배수펌프 차량을 배치하고 홍수 방어 인력 144명을 동원해 침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구간에 상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연교 고신기술개발구 종합관리국 직원 한금사는 펌프 자체 배수 능력이 7,000립방미터이지만 13,000kg의 临시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발생 시 량단의 경관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당직 집법인원, 교통경찰 등 3개 방어선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련영성 호루도시 수승현 대풍구 저수지는 미리 방류 조치를 통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고 관련 부문은 일부 마을 도로와 교량을 临시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대풍구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수종현 전유진 선장소는 사전에 홍수 대응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선장촌 당총지부속이 오홍도는 현재 저수지는 한창 방류 중이고 대피 가능한 모든 주민을 전부 대피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강우로 길림 동료현 류역의 홍수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동료회는 마을 주민 842명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림시 거처 14개를 마련했습니다. 수리부 송료수리위원회 부주임 량단호는 수리 부문은 조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방수 용량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조수지, 위험한 조수지, 중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건설 현장 등 핵심거리 홍수 방어 위험 부담을 미리 분석하고 예보 정보를 방어 최조선까지 직접 전달하며 각지에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수 소식을 듣고 곧바로 홍수 방어 구조 일선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절강성 영파 상산현 용산촌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1일 밤 11시 무렵 마을 당원 비상대응팀은 순찰 중인 촌민 창고의 강판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언제든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10일 새벽 3시 풍속이 다시 급격히 세졌습니다. 촌민들은 이미 깊이 잠들었지만 방금 막 고정해둔 강판 지붕 모서리가 또다시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비상대응팀은 다시 빗바람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태풍 방어기간 영상촌 당원 비상대응팀은 24시간 안전순찰을 돌며 800여 명 초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11일 밤 북경국제무역빌딩 남쪽 철도교 밑에서는 북경이 배수그룹의 당원 간부와 직원들이 도로 주변 안전을 위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가며 링근의 우수구 하나하나를 모두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10일 새벽 단시간 강우로 도로면 침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해당 지점에 고인물을 불과 20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11일 밤 북경시에서는 3천여 명 배수 인력이 동원되어 153개 침하 교량과 12개 위험 지점을 지켜냈습니다. 11일 밤 천진 개수 우교 저수지 수위가 계속 상승하며 인근 3개 진을 위협했고 동류장촌의 근 300명 촌민들은 긴급한 대피가 필요했습니다. 누구 집에 노약자, 여성, 어린이가 있는지, 누구 집에 그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마을 당원 간부들은 모든 사항을 일일이 대상에 기록했습니다. 정보 대소, 인원 확인, 탑승 차량, 특수 수요까지 하나더러 놓칠세라 모두가 밤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일 10일 새벽 강한 호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피 작업은 최종 판단 끝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나타난 당원 간부들은 모두 평안을 위한 일이었으니 이러한 도구는 충분히 값진 것이라고
0: 파의 핵심 집행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도자 구조가 새롭고 량질의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0: 발달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방 분야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컴퓨팅 파워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프로젝트 낙찰 금액은 23% 늘었습니다. 정책 요도 아래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며 제조업 전환과 고도화에 강력한 신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인기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1: 요제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전류만 흘려보내면 5kg의 아령도 그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흡착력은 기존 소재의 40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형 반도체,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유연광전자 등 올 들어 여러 분야 신소재 연구 개발에서 줄줄이 돌파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산동 진암에서는 차세대 전자급 수지 소재가 양산에 들어가 AI 서비스 전송 효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40%나 낮췄습니다. 강소 련운 황해전은 세계 라인의 세계적 수준 고성능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이 최근 집중 가동되어 해상 풍력 설비, 신에너지 차량, 체화지능 로봇 등 제품 성능의 전면 승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신소재 중대 프로젝트와 산업 기반 재건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0: 현재 날아오른 전투기 편대, 이 전투기들은 먼 간격을 두고 적기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중국인들이 10년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분덕은 바로 이러한 기술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1960년대 할빈 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분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위상배열 레이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군은 8천여 개의 안테나 유닛으로 구성되었고 높이는 8층 건물 높이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안테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이 설비는 하나의 방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분덕과 연구팀은 깊은 산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5년 만에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격 위상배열 조기 경보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국방 수요도 커졌습니다. 분덕은 차세대 고난도 기술인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반 공제 레이더가 우쪽만 볼 수 있고 아래쪽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했기에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분덕은 매번 비행기에 올라 레이더 신호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기종은 로후 모델이었는데 비행 중 엔진 고장과 장륙 장치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그는 두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89년 말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가 드디어 국가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투기는 상공을 날아야면서 조공으로 침범하는 적기를 더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수를 통과한 다음 분덕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기간의 과로로 심근염이 도지면서 체중이 64kg에서 54kg으로 급감했던 것입니다.
1: 올 들어 전국 공안기관이 정밀 예방, 세밀 통제, 정밀 타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사회 치안 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공안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올까지 전국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동기 대비 16.1%, 치안사건 접수 건수는 10.6% 줄면서 두 지표의 감소폭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안기관은 악세력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위법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이에 대한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수가 연 8개월 동안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면에서 각종 경제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민생 보상 면에서 다지역 통합 처리, 전국 일괄 처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1억 명 주민이 타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편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생태경무소 3천여 개를 세워 생태치안 기재를 꾸준히 보완했습니다.
0: 미군 조항사령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3라운드 타격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수차례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아바스항과 시릭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이 10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적대 측의 투사물 11발이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조 게슈 섬을 명중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0일 이란 미사일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공격형 무인기를 출동해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애국자 방공 시스템과 탄약고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통신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저녁 쿠웨이트 륙지 변경소서 3곳과 해상 시추 플랫폼 한 곳이 습격을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관련해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지속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현재 통항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모두 자제하고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충돌 양측이 정세안정을 확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폭염이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하순이 폭염을 맞이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7월의 새 라운드 고온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 나라 기온이 잇따라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유럽과 전 세계의 극단적 고온 날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학교 临시 휴강, 철도 운행 중단, 의료 시스템 붕괴 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대중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일상생활과 도시 운해, 공업 생산 등의 여러 면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상 현상은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 사회의 압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포르투갈 내륙 여러 지역에서 섭씨 40도 이상에 달하는 극단적 고온 날씨가 지속되면서 여러 행정구에서 고온 촉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수천개 학교는 폭염으로 인해 수업을 조정하거나 휴강을 택했으며 런던 지하철 내 온도는 한때 섭씨 40도에 근접해 승객 여러 명이 더위를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6월 28일 섭씨 41.7도의 고온이 포착되었으며 연 3일째 독일의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궤도가 손상돼 일부 지역의 궤도 전차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고온 날씨는 일찍 나타나고 또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등 나라는 6월에 모두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기후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봉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서유럽은 기록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맞이했으며 평균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기 평균보다 섭씨 3.05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지중해와 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고온 날씨는 유럽의 경제와 사회 운해, 대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의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섭씨 35도 이상에 달하는 지역에 체류한 인구가 억명을 초과했으며 여러 지역의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비고 교통과 전력 시스템도 과부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제과학연구기구인 세계날씨연맹이 일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본라운드 폭염으로 인한 유럽 사망자 수가 이미 기타 모든 자연재해 사망자 수 총합을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괄사 테드로스는 유럽 지역의 고온 관련 사망자 수가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1,300명 이상이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온 위험 부담에 노출되면서 여러 나라 의료 시스템이

경계태세에 진입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온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서비스 시스템도 고온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고온 날씨로 인해 프랑스 역내에 학교 13,500개가 휴강하거나 특별 수업을 배치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교실은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으로 치솟아 1,000개가 넘는 학교가 휴강 또는 부분 휴강을 대체했습니다. 공업 생산 또한 고온 날씨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는 하천에서 물을 뽑아 냉각시킨 후 또다시 온도가 높아진 물을 배출합니다. 주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그룹은 원자력 발전소 4개 원자로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저전력 모드로 운행하면서 4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순 시 전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유럽 녹색당 공동의장인 키란 그레프트는 현재의 폭염 사태는 한 차례 유럽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반드시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극단적 날씨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녹색당은 또 유럽 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이 최고급별 긴급 정상회를 열고 극단적 폭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폭염이 사회 운영과 대중의 삶에 엄중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요선 텔레비전 방송 뉴스넷은 유럽이 마주한 도전은 결코 단순한 에어컨 한 대가 아니며 인프라와 제도 설계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금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메히코 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별 프로그램 평화 군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홍 선생님, 이번 체험과 접촉 과정을 통해 중국의 유인 잠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혁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활수가 어디에서 오든지 더 깊은 인식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 우리는 늘 분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혁신에는 더 많은 지도와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십 개 기관이 공동으로 완성한 거대한 심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수많은 과학자, 공정사, 그리고 당신과 같은 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기술 지원 인력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일 것입니다. 전국이 하나로 통합된 국내 대협력을 이루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형의 거국체제에 집중적인 힘을 발휘해서 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월성을 진정으로 발휘하는 것이 과학기술 강국과 혁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 생각합니다.
1: 우리의 제도적 우월성도 곧 우리의 혁신의 새로운 우월성이겠지요.
2: 네,
1: 오늘 두 분께서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도가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0: 2년 동안 우리나라가 요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화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 덕분이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의 지도 덕분입니다. 이 모두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과학기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화우수 전통문화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20차 당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는 역사행정에서 막스주의의 진리의 힘으로 요구한 중화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사고
1: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막스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와 서로 결부시키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세상을 끊임없이 쓰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열어가야만이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서 계속 더욱 강대해지고 더욱 설득력 있는 진리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함께 주희의 시를 낭송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观书有感, 其一, 朱熹。 半亩方塘一鉴开, 天光云影共徘徊。 问渠哪得清如许, 未有源头活水来。
3: 观书有感, 其二.
4: 그는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시안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4: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유럽협회가 통일 브랜드를 가동해서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중국 유럽열차의 운행 소량은 이미 만 편을 넘었고 물동량은 100만 개를 초과야 함으로써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모화 운행에 힘입어 듀스부르크는 중국 유럽열차 유럽 물동량 중 3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의 쌍방향 무역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듀스부르크 전반 물류 사슬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2만 개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듀스부르크에 정착한 중국계 기업은 40개에서 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59세인 듀스부르크 시민 토마스 크라이니키는 한 독일지사 해외 창구에서 하역 작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열차의 쌍방향 화물 운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면서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국제무역이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열차는 아시아 유럽 국제운수의 새로운 구도를 개척함으로써 연선 경제무역 협력에 안정한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라시아 독일유한회사는 디스부르크에 위치한 종합물류회사로서 중국 유럽열차에 관한 업무가 회사 전체 업무량의 80% 이상을 점합니다. 회사 부사장 이르판 투란에 따르면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해운과 항공운송 등 재래식 운송 모델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고객들이 중국 유럽열차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 안정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한 국제륙항 다식 합동운송요한회사 총경리 소박에 따르면 서한에서 듀스부르크까지 중국 유럽열차편은 전년 상시적이면서도 안정한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운행 밀도가 증가하고 상품 공급원 구조가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 유럽열차는 중국 유럽 그리고 연선 무역 왕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문 국제 화물 운송회사는 2015년 9월에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유럽열차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회사의 절도 업무 총책임자인 베차프 체웨이는 현재 유럽 물류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 중국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쾌속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경사관에 따르면 올 6월 10월까지 듀스부르크 방향의 중국 유럽열차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466편이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령사 요용에 따르면 중국 유럽열차는 이미 아시아 유럽의 민생에 혜택을 주는 본보기 공정으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압력을 받는 배경 하에서 공급망 안정기와 지역협력 접착제라는 관건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중국 유럽열차는 아시아 유럽 지역경제의 위험부담 대응 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38세인 다니엘 토머스는 듀스부르크 화물터미널 판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열차를 이용해 상해와 서안, 무한 등지를 방문한 토머스는 중국의 도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중국과 유럽열차의 계속 발전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화물이 디스부르크에서 포장작업을 마친 후 중국 유럽열차를 거쳐 중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왕복 과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중국 유럽열차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일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미 물류 자체를 초월한 중국 유럽열차편은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호혜 협력의 교량과 유례가 됐습니다. 중국 유럽열차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독일 회사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의

0: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
2: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메이코 수도 메이코성의 경전철 1호선 아즈텍 스타디움역에 인파가 북적인 가운데 축구 팬들이 경전철을 타고 륙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역을 나온 후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은 기념 촬영을 하면서 표식을 따라 아즈텍 경기장으로 갑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기간의 한 장면입니다. 경전철 1호선은 메이코 성남부의 중요한 대중교통으로서 총 길이가 13km, 중간역 16개, 종착역 2개를 설치해 코요아칸, 트랄판, 호치밀코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움직이면 도로 정체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코의 도시 생활을 엿보는 특별한 여정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철 안에서 메이코팀 유니폼을 입은 소년 아르마는 메이코성 남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전철을 타고 동네 경기장을 찾아 축구를 즐긴다는 아르마는 중국에서 만든 경전철은 그의 축구 전용선이라고 말합니다. 콜롬비아 축구팬 후안카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메이코로 왔습니다. 경기 당일 후안카는 친구와 함께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후안카는 메이코성의 경전철은 대기 시간이 짧고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기에 도시를 구경하려면 우선 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국 중차 주주전력기관사위원회사가 개발한 신형 경전철 115편이 메이코성,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메이코 역내 주최 도시를 커버했으며 하루 평균 승객이 연인수로 1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과 메이코 서비스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차량 운행 상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메이코성 신형 경전철 프로젝트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중차 주주회사는 경전철 개발과 생산, 현지화 운송, 기술 보상과 응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월드컵 기간 경전철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확보했습니다. 중차 주주회사 메이코 지사 책임자 락토에 따르면 여객 유동량을 감안해 중차팀은 차량과 현장, 후방 등 3급 연동 대응 기재를 구축하고 경력이 오랜 공등사를 증발해 당직과 24시간 응급기술 지원팀을 설립했습니다. 경전철을 운영하기 전 기술자들은 매일 핵심 부품과 차량 탑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운행 과정에 현장 인원 배치와 구간 운행의 연동을 유지해 돌발 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마친 후 차량 상태를 재차 검사함으로써 고강도, 고밀도 운행 조건에서 경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차 주주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한 경전철이 메이코성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올 5월, 현지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신형 경전철 17편을 개통하면서 현재 도시 교통은
3: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잠실시 여러 상가들에서 실외에 나와 구이를 판매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꾼들은 특별정돈에 나섰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시민들로부터 야외구이 현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야외구이 현상은 공용 공간을 점용하고 환경에 영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구이 과정에 발생하는 기름과 연기, 각종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규정을 어기고 아무 곳에서나 야외구이 경영을 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도시 환경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각 중대를 전면적으로 배치해 특별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규정위반 업체와 노점상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길림성 시정공용시설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설명하고 연기오염과 도로점용 등 위험성을 상시 해석해줌으로써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규범적으로 영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한편 협조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구이 감화 등 영업도구를 잠정적으로 완비하여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특별 정돈 행동에는 도합 120여 명의 집법일꾼이 동원되어 약 80여 곳의 야외 구이 장소를 점검했으며 최종 35곳을 현장에서 철거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용 오븐 28대, 가스통 4개, 자외선 차단 우산 1개를 临시 압수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하서촌에 위치한 중약재배기지.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밭에서는 농민들이 손에 호미를 쥔 채 정성스럽게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 밭에는 당귀를 심었는데 수확하면 전부 기업에서 거두어 갑니다.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수확과 판로를 동시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씨앗부터 기술, 판매까지 기술성과 촌민 부유라는 큰 흐름에 녹여냈습니다. 그는 60만원 순환자금 더하기 앱을 가공량이 추구하는 변화의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왕군영은 생산을 넘어 더 넓은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족 문화특색과 변경 생태환경을 접목한 의약 더하기 농업 더하기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출근길 발걸음은 천근 만근.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정신은 몽롱하고요. 점심 먹고 기운 좀 차려볼까 싶지만 잠은 더 쏟아집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힘이 솟습니다. 퇴근만 하면 되살아나는 기적의 컨디션. 집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The Simple Th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 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찾아온 남자 망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구만공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망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성공한 코너. 오늘도 망우 씨의 멋진 라이브 들으실 수 있겠고요.
2: 네.
0: 자, 오늘은 또 색다른 선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제가
0: 네.
2: 요즘에 연변음악을 너무 하다 보니까
0: 아, 네.
2: 제가 이제는 연변음악 할수 있는 곡들이 이제는
0: 선곡이 폭이
2: 네, 많이 점점 줄어들고
0: 네, 그렇죠.
2: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요즘 좀 많이 재밌어하는 또 학생들과 이렇게 배우면서 연습하고 있는
0: 네.
2: 우리 한으로 된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좀몇개 이렇게 나눠볼까 생각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2: 네.
0: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오늘 노래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

0: 네.
1: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0: 네.
1: 맞추기가 제일 힘든 노래가 아닐까 하는
0: 맞습니다. 예.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뭐 아예 맞출 수가 없다고 저는
1: 그렇게
0: 봅니다.
1: 장담하시네요.
0: 예. 그리고 오늘 노래 두곡 준비하는데 한두곡 중에 한 곡은 저희 연변의 작곡가죠. 도짐은 작곡가님께서 또 작곡하신 음악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작곡가들도 있구나라는 걸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곡은 어떤 곡으로 불러주실 건가요?
0: 첫 곡은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중국 가수의 곡이어서 일단 부르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래요. 어떻게 준비되셨다면 바로 또 들려드릴까요?
0: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오늘의 첫 곡,
1: 네.
0: 듣고 왔습니다. 네.
1: 내향이거든요. 네, 좀 어떤 가사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제가 읽어놨는데 되게 느끼하고 네. 귀여운 네, 고백. 그런 사랑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1: 그래.
0: 네.
1: 저 이거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저는 워칭징다 네. 할 때부터 바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맞추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지금.
0: 그래요. 이제 버스킹에서도 이 노래를 또 부르신다는 얘기시죠?
1: 네, 학생들이 부르고
0: 학생. 네,
1: 저는 옆에서 반주만 해주고, 네. 학생들이 이 노래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0: 네, 요즘 혹시 버스킹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1: 아,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0: 아, 네. 맞습니다.
1: 계획은 5월 말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0: 거의 네. 뭐 매일 잠깐씩이라도 비가 계속 내렸기
1: 네.
0: 때문에
1: 비가 없어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네. 가자 하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0: 혹시 장소는 정하셨나요?
1: 장소 일단 저 백리성 네, 백리성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계속 하던 그 네. 장소죠?
1: 거기는 뭐 무대가 없는 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서 버스킹 너무 많이 해서.
0: 그러면 이제 뭔가 날씨가 무척 좋은 날이면 네. 아 버스킹을 볼 수 있겠다고 가시면 되겠네요.
1: 아, 네,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0: 그렇죠.
1: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첫 곡으로 오늘 네. 또 마홍 씨의 달달한 네, 노래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 아까 힌트 주셨지만 네. 저희 이제 연변의 또 작곡가죠.
1: 네.
0: 도지문 씨가 네.

0: 선곡이고요. 어떻게 이 노래를 또 선곡하게 됐는지 저는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1: 아,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그 연변의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좀 부르자, 좀 많이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들려주는 노래가 이 곡이었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불러도 뭔가 좀 힙합스럽고 랩 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는데, 아무튼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달달한 사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 중국 음악이라면 그 구용조나 뭐 제가 들어도 못본 노래를 요즘 친구들은 해가지고.
0: 뭔가 요즘 밈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하죠. 그런
1: 그런
0: 노래를
1: 뭐 이렇게
0: 많이
1: 인터넷에서
0: 좋아하죠.
1: 유행하는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추천했지만 추천할 때마다 까이는 곡인데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곡, 또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라이브 곡
1: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를.
1: 네, 뭐,
0: 네.
1: 저도 가끔 제목에 헷갈려서. 네,
0: 아,
1: 떠주문 가수의 그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0: 네.
1: 찾아보고 했던 곡인데.
0: 아, 네.
1: 제목은 그 저희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면 특별한 관계라는 곡입니다.
0: 네.
1: 터베관시라는
0: 네.
1: 곡입니다.
0: 역시 달달한 곡이죠.
1: 네, 오늘에는 뭐 약간 달달한 컨셉으로.
0: 아,
1: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꽃이 많이 피고 있고, 물론 좀 비가 많이 와서 여름 느낌이 좀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달달한 사람 느낌의 곡을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아, 참, 네. 예전에는 이런 노래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 곡은 재밌는데, 아, 약간 쑥스럽네요. 이런 가사가 이제는.
0: 아, 그래요?
1: 네, 상天 안排的 如此 完美 이런 가사를 들으니까, 예. 뭔가 이 곡을 쓸때이 도우주문 작곡가님께서도, 예, 본인 집에 쓰시면서도 아마 조금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0: 아, 뭔가 그래도 또뭐 상황에 맞게
1: 네.
0: 네, 또 이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1: 네,
0: 들고
1: 뭐 이런 필이 올 때면 또 그거 봐야
0: 아,
1: 끝났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0: 느낌대로 가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0: 아, 네. 자, 오늘 두곡잘 들어봤고요.
1: 그렇죠.
0: 네. 특히 두 번째 곡이 조금 더
1: 네.
0: 달달했던
1: 아,
0: 것
1: 네.
0: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마시멜로라는 가사가 있어서 조금 더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자, 아쉽지만 또 마웅 씨와 저는 인사드려야 할것
1: 네,
0: 같고요.
1: 아예
0: 자,
1: 벌써 26분이 이렇게
0: 그러게요.
1: 되었네요. 네.
0: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여름에도, 요즘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선선해서 좋은데, 여름에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더우시면 맛있는 냉면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또 재밌고, 유쾌하고, 또 시원한 여름을 예,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더 달달한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저도 마웅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어?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러분들의 좋은 작품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작품집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이며 또 인생이란 무엇이며 꿈이란 무엇이며 다시금 인생의 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애청 바라면서 오늘의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으로 몰렸던 그때 그 일 배순음. 그때 나는 안양샘병원에서 1대1 고정간병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752호 병실에서 56세의 간암 말기 남자 환자 곽 씨를 맡았는데 고동할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꾀죄죄한 몰골에 소지품이란 기저귀 몇 장에 냄새가 풍기는 입던 옷 몇 견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꽁지어서 놓았고 현금 13,500원이 전부였다. 현장 일을 함께 해왔다는 친구의 소개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고아로 자라서 결혼한 후 두 남매를 낳았는데 미혼당하고 안양에 와서 현장 일을 하면서 친인 한 사람도 없이 고달프고 쪼들리고 고독한 생활을 20여 년간 했단다. 하루는 현장 일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저녁에 찾아갔더니 어두컴컴한 방바닥에 쓰러져 있기에 안양샘병원 응급실에 실어왔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단다. 나는 너무 불쌍한 마음에 나머지 현금 13,500원을 봉투에 넣어 봉해놓고 퇴원 후 쓰라고 했다. 그런 후 내 돈 5만 원을 꺼내서 기저귀며 생활용품들을 사서 썼다. 냄새가 풍기는 옷들을 빨아서 정리해 주려고 하니 마구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비닐봉투에 넣은 옷주머니를 그대로 옷장 제일 밑에 놓고 그 위에 기저귀들이랑 넣고 썼다. 며 병실 환자들도 나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순간 억울한 누명을 꼭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나는 황 대리에게 간청했다. 경찰을 불러줄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이 병실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황 대리님은 쾌히 대답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10분도 안 되어 두 분의 경찰이 왔다. 경찰까지 출동하니 7층은 더 난리가 났다. 경찰 한 분은 환자와 대화하고 한 분은 나를 데리고 복도에서 대화했다. 나는 내 돈과 최 과장님의 돈으로 물건을 사들인 영수증과 기록지를 보이면서 너무 억울하니 무함죄로 환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경찰분들은 복도에서 의견 교환을 하고 나는 병실 한쪽편에 서서 뭐? 내가 돈이 없는 거지 같아 보여? 나는 매달 퇴직금도 많이 받아. 오늘 당장 간병을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 푸념질하는데 환자는 냄새나는 옷 속에서 5만짜리 돈들을 꺼내서 세고 있었다. 나는 경찰들에게 빨리 확인해보라고 소리쳤다. 경찰들이 급급히 와서 확인 결과 70만 원이었다. 그러자 환자가 또 30만 원 가져간대! 라고 소리쳤다. 경찰분들은 가져가면 다 가져가지 왜 30만 원만 가져가겠냐? 라고 했고 나는 옷가지들을 샅샅이 뒤져봐달라고 간청했다. 또 60만 원이 나왔다. 도합 100만 원도 아닌 130만 원이다. 경찰분들은 나에게 위안의 말을 하고는 떠나갔다. 억울한 도적 누명을 벗었으니 간병을 그만두고 인젠 집에 가겠다고 하니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환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가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들었고 환자도 울먹거리면서
1: 네? 어디 아줌마에 가졌다고 했어 가지마!
0: 라고 했다. 사실은 환자가 돈이 없다고 말해놓고 친구를 시켜 통장에 돈을 다 찾아서 여기저기 숨겼는데 암치료를 받는 환자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한창 피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를 보노라니 괘씸한 감정과 불쌍한 감정이 교차되면서 눈곱이 젖어들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오늘 피주사 끝나면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 난리를 겪고 나니 7층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 직원들, 간병들, 환자들도 모두 나를 알게 됐고 나에게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하는 분들도 인정이 없는 환자라고 욕하는 분들도 많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출근하신 최 과장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8시도 되기 전에 병실에 와서 두 손 모아지고 여사님,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여사님 덕분에 환자 병이 호전되었는데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거듭 말했다. 나는 100만 원짜리 도적으로 의심받던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해서 얼굴을 싸지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뒤따라 나온 최 과장님께서 위로해주면서 얼마 후면 3층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갈 것 같으니 그동안만 더 고생해달라고 했다. 얼마 후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수 간호사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 또 생길까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와서 짐을 꾸려가게 하란다. 나는 다른 사람을 옆에 증인으로 세우고 짐을 꾸려주었고 환자는 내 손을 잡고 나 그곳에 가기가 무서워 하면서 울먹거렸다. 자기 병세를 모르는 환자다. 나는 간병비를 줄 돈이 없어서 3층에 간다고 지금 간병비도 사실 최 과장이 지출했다고 안심시켰다. 간병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에 간식거리랑 잘 챙겨주었다. 그게 호스피스 병동에 간 후 방문객이 없는 환자라 나는 주일날마다 한 번씩 과일을 사들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다. 처음 찾아갔을 때 3인실에서 림종을 앞둔 두 분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있었는데 역시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글썽하여 아줌마, 나 무서워요 라고 했다. 나도 눈곱 적시며 한참 위로해주고 사가지고 간 식품 주머니를 안겨주고 돌아왔다. 두 번째 주말에도 찾아가니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갔었다.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환자가 아, 우리 아줌마 왔다! 기뻐서 높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조무 간호사님들이 모여오면서 친척이 없다면서 무슨 헛소리냐고 책망했다. 아마도 내가 간병인 옷을 입었으니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환자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웃으며 맞아요. 이 환자분 문안을 왔어요. 하면서 과일 꾸레미를 내놓았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간병했던 환자라고 자아소개를 하고 과일 꾸러미를 펼치니 그 환자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것이었다. 환자는 아줌마가 가지고 가서 잡수세요 라고 한다. 나는 수고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라고 하면서 넘겨주었다. 세 번째 찾아가서 곽 아무개를 만나려 왔다고 하니 문박 당직 선생님이 기록단을 보더니 그런 환자가 없다고 했다. 먼저 주말에 문안 왔었다고 말하니 몇 장 더 펼쳐보고 3일 전 하늘 나라로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먼저번에 환자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좋아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 밖이었다. 마지막 길에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 해준 것이 몹시 서글펐다. 억울하던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애청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셋집 보내드립니다. 나는 꿈에 부풀어 달랑 캐리어 하나 끌고 와 서울 살이를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남동생과 서울에 도착하자 연변과학기술대 간호대학에서 알게 된 리 교수님에게 행장을 풀었다. 이튿날 가지고 온 돈 400만 원을 쥐고 부동산 중개소 몇 곳을 노크하며 이리저리 집 구하러 다녔다. 일자리보다 몸 맡길 수 있는 집 마련이 더 급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는 그림에 떡이고 고향의 집만한 방은 구할 엄두도 하지 말아야 했다. 집값이 천정부지여서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쪽방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서울이었다. 집 구하기도 어려웠거니와 돈도 부족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낯선 땅이라고 교수님 집 근처를 어두워져서까지 발품을 팔고 다녔다. 다행히 근처에서 구했다. 반지하였다. 어디든 몸 눕히고 살면 내 집이라는 편한 마음가짐으로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빌라에 반지하 월세방을 계약했다.

나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반지하 셋집에서 시작됐다. 서울살이는 상상외로 힘들었다. 서울이란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것도 큰 돈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번화하지만 결국 천국은 아니었다. 모든 걸 쉽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고 나는 후회 막급이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서울살이는 철없는 어른의 삶의 시작이었다. 이사한 날 저녁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습도가 집안을 장악하여 온밤 잠들 수 없었다. 발바닥에 쩍쩍 밟히는 습기는 온몸에 덮쳐들어 암담함을 주었다. 습하기로 목욕탕에 누운 느낌이었다. 반지하 집이 습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밖은 아직 추워 창문을 열수 없는데 집안은 젖어 있어 안에 있는 사람도 눅눅하고 집안 전체가 끈적이는 느낌이었다. 퀴퀴한 냄새에 숨이 콱콱 막혔고 습도는 최고치를 찍었다. 온돌 바닥재를 들어보고 맙소사 하는 소리가 절로 튕겨 나왔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물천지였다. 뜬 눈으로 나를 세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사모님이 공사하시는 분과 같이 오셔서 둘러보셨다. 그 사장님의 말로는 어딘가 보일러 배관이 누수된 것 같은데 200에서 300만 원의 보수 비용이 들 거라 한다. 공사비에 깜짝 놀란 사모님이 계약을 해지해 주셔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또다시 새집 구하러 다녀야 했다. 종일 다녔지만 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 주변에서는 다른 새집을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큼 절실했다. 경기도 좋지 않았고 집값이 한창 오를 때라 세입자들 사이에서 서울 도심에서 집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설이 있었다. 월급의 많은 부분을 집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벌어서 갚으라 하셨다. 남매가 까딱하면 노숙하게 될 절박했던 상황에 집 없는 남매의 한숨 소리가 사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걸까? 무모하게 맨 땅에 헤딩한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준 은인 같은 고마운 분이셨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쥐고 가슴 절절히 밀려오는 감동에 그만 울컥했다. 그때의 설렘과 감동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향기로 남아있다. 서문에는 전세 사기도 많다는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후불 전세 계약을 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대로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싼 전세였고 한국 부동산 계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후불 전세 계약이었다. 며칠 동안 보일러를 높은 온도로 돌리니 얼었던 벽이며 바닥에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물을 닦아내고 선풍기를 켜고 했더니 집안은 차츰 마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동생의 판단대로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집이 고택이고 헐망하여 집수리는 만만치 않았다. 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담벽 옆에 무더기로 쌓여 있고, 우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대문 안팎에 폐지를 잔뜩 쌓아둔 탓에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도 무단 투기했다. 게다가 쓰레기 더미에는 동면중인 매미만큼이나 큰 바퀴벌레까지 있어 기절할 뻔했다. 집은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긴 하나, 한 사람 누울 만한 작은 방과 침대를 놓을 만한 큰방 하나, 주방과 화장실까지 있을 건다 있는 구조였다. 초라한 빌라이긴 하지만 보일러실이 밖에 따로 있어서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고 창고로도 쓸수 있어 편리했다. 대문 안에 반지하 두 세대에서만 쓸수 있는 작은 공터가 있고, 대문 밖으로 위층 세대들이 이용하는 계단이 있다. 마치 쓰레기장 갔던 집을 동생하고 둘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위층 할머니에게 폐지를 치워달라 부탁했다. 대문 밖에 쓰레기와 담벽 옆에 쌓여 있는 쓰레기부터 치워버리고,

동 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장을 받아다 걸어놓았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무언의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대문 안 작은 마당도 물 청소까지 깨끗이 해놓고 동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방수 페인트와 실내용 흰색 페인트를 사왔다. 페인트 가게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흰색 페인트에 연두색 페인트를 9:1 비례로 배합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연한 옥색이 나온다. 배합된 옥색 페인트를 집안의 방문, 화장실 문, 작은 방의 미닫이 문과 창문들을 칠했다. 집안 벽지를 뜯어내 곰팡이를 제거한 후 새로 도배도 했다. 습기를 방지하려고 바깥 벽과 바닥을 방수 페인트로 칠하고 대문 안의 작은 마당도 초록색 방수 페인트로 칠하니 효과는 가관이었다. 와, 드디어 해냈다. 인테리어의 효과는 사람을 놀라게 했다. 썩은 이를 뽑아낸 듯한 이 상쾌함.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다. 가슴이 벅차서 친구들한테 잘난 척도 했다. 마당의 초록색 방수 페인트가 생명력이 넘치는 잔디밭을 상상하게 해줘서 한결 활력을 주었다. 마당에 건조대를 펼쳐 빨래를 널어놓고 스킨답서 큰 화분을 사다 놓으니 제법 정결했다. 옆집 세입자가 빨래터로 쓰기가 아깝다며 테이블 놓고 노천 카페를 하자는 농담도 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퇴근하고 짬짬의 시간으로 동생과 둘이서 셀프 인테리어를 했다. 니 교수님께서 이불과 주방에서 쓸 식기, 조리기구, 밥상 등 살림기구와 식용유, 주방 세제까지 사다 주셨다. 중고 가전에서 냉장고 세탁기를, 하이마트에서 가스레인지와 밥솥을 사다 놓고 큰 방에 새로 침대와 간이 옷장도 들여놓았다. TV다에는 이사가는 집에서 줘서 갖다 놓고 TV는 당분간 중국에서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시청하기로 했다. 아담하게 깔 교수님과 집주인 사모님께서 아니 헐망했던 집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시며 깜짝 놀라셨다. 로 6년 만에 아쉽게 떠났다. 우리에겐 그냥 반지하 셋집이 아니라 타국 정착에 희망을 주었고 동포의 사랑을 받았던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언제나 나를 푹 쉬게 해주었던 공간, 언제나 내 집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내 집인 것처럼 살았던 그리움이 남은 고마운 반지하 셋집이었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감동이 추억으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서울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리 교수님과 집주인 사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방울방울 추억으로 맺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네, 지금은 물론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했던 그 기억이 지금에 더 잊혀질 수 없는 추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셋집, 희망과 사랑을 알려준 작품입니다. 오늘도 저희 문화 코너 작품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네,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첫 별이 벌써 보이고 있었다. 리겔이라는 별의 이름은 몰랐지만 눈에 뚜렷이 보였고 이 별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더 먼데 있는 다른 별들이 나타나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아기야, 고기도 내 친구지. 로이는 소리내어 말했다. 저런 놈은 눈으로 본 일도 귀로 들어본 일도 없다. 그렇지만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들이 별들을 죽이는 신세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상상해보라. 만일 우리 인간들이 매일 달을 죽이려고 애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달은 달아나고 말 것이다. 또한 만일 우리 인간들이 매일 해를 죽이려고 애를 써야 한다면 또 어찌 되겠는가? 그것은 얼마나 큰일인지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고나지 않은 것은 행운이라고 로이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큰 고기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고기가 가엾어서 고기를 죽이려는 결심이 누그러진 것은 아니었다. 저놈 한 마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먹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인가? 못되고 말고, 물론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 당당한 거동이며 그 대단한 위엄을 볼 때 저놈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로이는 생각했다. 나는 그런 어려운 것은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해나 달이나 별을 죽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큼 정말 다행이다. 그저 바다를 믿고 살며 우리의 진짜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만이다. 그러나 로이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다. 자, 이제는 고객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얼마나 끌려가면 되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았다. 이 방법에도 일장일단이 있다. 만일 저놈이 마지막 힘을 내고 달리게 될 때 노를 이대로 두면 저항이 생겨 배가 무거워지게 되어 나는 줄을 많이 풀어주어야 하고 저놈은 발악을 할 것이니 잘못하다가는 고기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또 배를 가볍게 해놓으면 저놈이나 나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가 되기는 하지만 저놈이 지금까지도 힘이 남아있고 대단한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나로서는 가벼운 쪽이 더 안전한 셈이 된다. 노를 단단히 메어놓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지만 지금부터 안전을 기해야 할 때다. 뭐니 뭐니 해도 그놈은 대단히 힘이 세고 거물이야. 낚시가 입가에 걸린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단 말이야. 아주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놈에게 그까짓 낚싯바늘이 입에 걸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야.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과 영문 모를 사태와 알 수 없는 대상과 맞서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이야. 그러니 여보게 늙으니 지금 쉬어야 한다고. 고기는 다음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거든. 로이는 두 시간쯤 쉰 것 같았다. 오늘 밤은 늦게까지 달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알 수가 없었다. 전보다는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휴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고기에 당기는 힘을 량 어깨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왼손을 뱃전에 대고 가급적 고기에 당기는 힘을 배 전체가 받도록 하고 있었다. 줄을 배에 메어둘 수만 있다면 문제는 참 간단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놈이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거나 요동을 치게 되면 줄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고기에 당기는 힘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언제든지 두 손으로 줄을 풀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늙은이야, 넌 아직 한잠도 자지를 못했구나. 벌써 반나절과 하룻밤,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되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 한잠도 자지를 못했지? 저놈이 저렇게 잠잠하게 있는 동안에 어떻게 잠잘 방법을 찾아서 눈을 좀 붙여야 할 것 아니냐?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질 테니까. 그러나 로이는 지금은 머리가 아주 맑다고 생각했다. 아주 맑다. 저 형제 같은 별만큼이나 초롱초롱 맑다. 그렇지만 잠을 좀 자야 한다. 잠을 잊지 말고 자야 한다고 로이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말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산업,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고효율 농업,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원의 전면 절약과 순환 리용을 추진하고 생산체계와 생활체계의 순환적인 연결을 실현해야 합니다. 녹색 생활 방식은 백성들의 의식 주행과 관계됩니다. 검소하고 적당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활 방식을 창도해 사치와 낭비와 불합리한 소비를 반대해야 합니다. 절약형 기관과 환경 친화형의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창건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친환경 교통을 보급하며 생활 방식의 녹색 혁명으로 다시 생산 방식이 환경 친화형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두드러진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민생을 위한 우선적 분야로 삼아야 합니다. 백성에게 이롭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여야 하고 백성에게 해롭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러내려면 대표적인 중대한 전역을 수차 치러 역량을 집중해 백성들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두

0: 이는 국내 인민 대중의 간절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경 동계 올림픽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경진기 및 주변 지역, 장강 삼각주, 분위평원 등을 주전장으로 하고 북경을 중점으로 하며 대기질을 뚜렷하게 개선하는 것을 강제성 요구로 하고 합동예방 통제를 강화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기본적으로 퇴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늘이 푸르고 별들이 반짝이는 대기 환경을 돌려줘야 합니다. 산업 구조를 조정해 과잉 생산 능력과 약환 생산 능력을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늘려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기준 달성 사업을 추진해 중점 업종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화력 발전, 철강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극소 배출을 위한 개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산란호 기업에 대한 정비를 진행해 표시해야 할 기업들은 단호하게 표시하고 개조해야 할 기업들은 지체 없이 개조하며 산업단지에 이주시켜야 할 기업들은 서슴없이 이주시켜야 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 석탄의 소비 비중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서둘러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전기가 편리하면 전기를 사용하고 가스가 편리하면 가스를 사용하는 등 청정 에너지에 의한 북방 지역의 겨울철 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하며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저장, 판매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천연가스 공급원의 분포를 최적화하며 천연가스 수송 관망의 상호 연결을 강화해 천연가스의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조정책과 가격 지원을 제공해 석탄을 대체해 난방 연료를 가스화, 전기화한 후 백성들이 편리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소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도태 강도를 높이고 오염이 심한 일부 화...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인옥입니다. 직장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이고 걱정거리가 겹쳐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면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 잡념을 비우다 보면 차츰 마음이 잔잔해지고 막혔던 일에 해결 실마리도 자연스레 떠오르곤 하죠. 지난주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연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보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이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강변이나 공무원을 거닐다가 이런 버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 납부기수 계산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전에 한 네티즌은 사회보험 납부 기수는 도대체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나의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가, 아니면 상여금, 초과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 각종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 노동소득은 모두 로임총액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자연연도 한 해 동안 로임 총액에 실제 근무 날짜를 나누면 월 평균 로임이 계산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상한선으로 내고 너무 낮으면 하한선으로 내며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 실제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약 본인이 금방 일을 시작했다면 그해 첫 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내고 다음 해에는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은 한 해 동안 전체 로임 총액의 월 평균을 보지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로임이 높으면 납부 기준도 높으며 사회보험 대우도 더 높습니다. 네,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출산건강증진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둘러싸고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남성도 임신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에 북경대학 제일병원 주임의사 강휘는 아이를 낳는 것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남성의 정자질과 생식 건강에 좋고 나쁨은 임신 성공률과 태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성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선은 임신 준비 기간입니다. 정자는 생성 후 완전히 성숙하기까지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임기 남성은 3개월 전부터 임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밤샘 등 불량한 생활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6개월까지 넉넉히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는 고온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고환이 정자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온도는 일반적으로 인체의 정상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고온 환경이 지속되면 고환에서 생성되는 정자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이의 기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신 준비 중인 남성들은 고온 환경인 사우나와 온천을 적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합리한 체중 조절입니다. 과도한 지방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축의 생식지휘 시스템을 교란해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지방 조직은 일부 염증 인자를 방출해 염증 미세 환경을 형성하고 고환의 정자 생성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과체중이라면 6개월 동안 체중 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 운동과 과학적 식단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음식을 가열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125배 치솟는다고 합니다. 네, 수고를 덜기 위해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절강대학교의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정상 상태의 125배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공

공기, 토양, 수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병에 든 물, 껌,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심지어 티백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체가 이를 흡입하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절강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과학진전에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했을 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 량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 비해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섭취 감소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미세 플라스틱에 숨겨진 5가지 출처에 주의해야 합니다. 껌,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티백, 생수 등입니다. 둘째, 이렇게 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피하며 해산물을 먹을 때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매일 도마도를 하나씩 먹으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2023년 유럽 예방 심장병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도마도를 하나씩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 1급 고혈압 환자에 대한 효과가 특히 뚜렷합니다. 이 연구에는 55세에서 80세 사이 7,056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 82.5%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들이 매일 도마도를 섭취하는 상황에 따라 4개 소조로 나누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도마도 섭취량과 고혈압 위험 36% 감소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관련성은 1급 고혈압 환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도마도를 하루 10에서 13g씩 소량으로 섭취해도 새로운 고혈압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2022년 중산대학교 연구진이 영양소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마도 섭취량과 고혈압 사이에는 제자형 관계가 존재하며 매일 10에서 13g의 도마도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위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크기의 도마도를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먹는 양에 상당합니다. 고혈압이 발견된 환자에게 의사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일 도마도를 먹는 것이 일상에서의 가장 간단하고 쉬운 개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오늘은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초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 중국 연결 구이 미식 카니발이 개막됐습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4주년 맞이 도시꽃차 순회 공연이 여름밤 축제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염전용전 크샨팀이 소주동호팀을 3대1로 꺾어 올 시즌 홈장 1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10일 저녁 중화미식회 2026 중국연결 구이 미식 카니발이 연결 1978 문창원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선전 영상 삶이 머무는 곳 연기를 방영했습니다. 중국요리협회 회장 양료와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각각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길 구이는 하나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연길을 가장 잘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이자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은 민속 명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5차 5개년 계획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에 입각하여 공업 강시, 관광 흥시라는 두 가지 전략을 깊이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중점 문화 관광 대상을 높은 수준에서 추동하고 문화 관광 부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업태와 장면을 풍부히 하고 도시 품질을 높여 전국적으로 이름난 민속 생태 관광 목적지를 힘써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카니발 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길의 맛을 기억하고 연길의 풍정을 사랑하며 연길의 발전 기회를 발견해 더 많은 손님들이 연길을 찾고 연길을 요리하며 연길에서 깊이 발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어 북경 굴호리 학교 교장이며 총심판장인 구로가 제3회 구이 경연대회 및 제1회 연길 구이 미식대회 경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교통은행 연변분행, 연길커시안 의료기계 유한회사, 버드와이저 중국 판매 유한회사 길림성 분회사에 차례로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18시 58분경 개막식은 가장 뜻깊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호가복 양료, 성상무청 청장 성효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소경량, 중국요리협회와 연길지방산업이 장기적인 협력기제를 구축해 연길구이 브랜드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아랍원데 의하면 이번 활동은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켜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을 주제로 제3회 구이 경연대회 및 제1회 중국 연길 구이 미식대회, 특색 구이 미식체험전, 중국 연길 구이 미식산업대회, 중국 연길 구이 미식공급망 산업교류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는 바 경연, 전시, 회의, 상담회 다차원 연동을 통해 연길 구이의 인지도와 명성,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0: 7월 10일 제3회 구이 경연대회 및 제1회 연길 구이 미식대회가 1978 문창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맛있는 구이 이어가는 전통의 불씨를 주제로 전국 15개 성, 시, 자치구, 직할시의 21개 도시에서 59개 기업, 80개 대표팀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단품과 단체 세트 메뉴 2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문 심사위원들이 특등상,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요리사 팀들은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저마다의 솜씨를 발휘해 능숙하게 불을 조절하면서 각종 특색 구치구이를 정성껏 구워냈습니다. 금주 동매구이 책임자 강환은 금주는 원래 맛을 살린 구이가 특징이며 양고기 꼬치와 바람에 말려 육즙을 살린 비계구이 등은 군중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면서 연변구이도 저마다의 특색이 있고 금주구이와 함께 지역마다의 독특한 맛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양꼬치 총경리 최순복은 순수한 조선족 풍미가 특징이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변구이를 전국 각지에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 외지 관광객과 우리시 군중들이 모두 찾아와 연변구이를 맛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북경 쥐점꼬치집, 연길 우리 황소구이, 심수 나무집 구이가 단품 종목 특등상을 수상했고, 연길 라궁 양꼬치가 단체 세트

0: 메뉴 종목 특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요리협회 구이전문위원회 주임이며 나무집구이 공동창립자인 림박은 참가팀들이 참신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에는 조선족 미식이 매우 풍부하고 해산물과 소고기, 양고기 품목도 매우 다양한 바 연길에 오셔서 이곳의 미식을 맛보고 연길구이를 꼭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7월 11일 제2회 중국구이미식산업대회가 연길공룡온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새를 모으고 상생하며 산업사슬의 새 출발을 열어를 주제로 전국 외식업계 인사들과 전문가, 학자, 대표, 브랜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이산업의 고품질 발전 정사진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주제 선전 영상을 집중 방영했습니다. 중국 요리협회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동림과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연길시 상무국 국장인 신성해가 각각 축사를 했습니다. 신성해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시는 미식의 도시 연길 건설을 견인으로 구이 관련 산업의 산업사슬을 연장하고 보완하는 사업을 전력으로 추동해왔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외식 대상들이 연길에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책적 지원과 세심한 정무 봉사를 바탕으로 작은 구치구이가 변강 경제 발전을 이끄는 특색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업계의 최신 성과를 심도 깊게 해석했습니다. 중국요리협회 구이전문위원회 주석 림박은 중국 구이산업 발전 10대 핵심 단어 및 추세를 발표했고, 외식업 전문가 주명구는 2025년부터 2026년 중국 구이 소비시장 빅데이터 보고를 분석했습니다. 미촌 비빔밥 공동 창립자 황호는 외식업 만개 점포 규모화와 표준화 건설의 실천 경험을 공유했으며, 공급 사슬 전문가 고상초는 고효율에 추적 가능한 구이 공급 사슬 구축 방안을 심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 전문가 왕희경은 도시 발전 사례를 결부해 꽃이 하나가 도시 하나를 살린다는 음식 관광 융합 발전 방안을 상세히 소개하며 연길 구이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사고를 제시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종합과 과장 김연은 중국 요리협회가 연결시 상무국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결시 외식업계는 더욱 넓은 발전 통로를 열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업계 선도자들이 연구 성과를 연길에 시달하고 선진적인 운영 모식을 연길에 도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7월 12일 저녁 연결 공룡왕국 4주년을 맞아 도시꽃차 순회공연이 예정대로 펼쳐져 여름밤에 짙은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당일 저녁 8시경 7대의 조직구차와 18개 특색 행렬이 공원 거리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순회공연은 인민공원 동문을 출발해 인터넷 인기벽을 지나 새소년궁에 이르는 2.4m 구간에서 펼쳐졌으며,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몰입감 넘치는 축제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꽃차 순회 공연은 기존의 대표 주제 꽃차를 유지한 기초에서 변화가 풍부한 요정 주제 꽃차를 새롭게 선보여 화려한 조명과 함께 도시 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리조트 문화관광 책임자 양현은 7월 12일은
1: 연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공격을 강화했지만 동점골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후반전 52분경 연변팀의 고건형이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공을 잡은 뒤 수비수들의 압박 속에서도 과감하게 슛을 날렸습니다. 소주팀 골문지기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포브스가 문전에서 추가 슛으로 득점하며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84분경에는 김태연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조반니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가마찬 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연변팀이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89분경에 김태연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브스가 헤딩 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리며 점수를 3대1로 벌렸습니다. 결국 연변팀이 3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 팀 선수 조반니는 팬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우 어려운 경기였지만 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팬 여러분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변팀은 6승 6무 2패, 승점 20.

0: 14점으로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7월 17일 연변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맞붙습니다.
1: 13일 오전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약 1.8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 폭도가 비교적 큽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70에서 100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약 50mm 많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이번 주 전반기 강수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에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에 중소하천 홍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저수지와 위험 구간에 대한 조사와 순찰을 강화하며 산사태와 지질재해, 도시침수 위험에도 각별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노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잦고 일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와 습도 저감 사업을 잘하며 농작물의 생장과 발육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병충해 예측과 방제 사업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날씨가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음식 위생에 주의 돌려 위장도 질병을 예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상큼발랄할 방시연입니다.
3: 친구들,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0: 친구들, 우리가 매일 그냥 흘려보내는 등하교 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 매 15분씩 1년간 모은다면은 약 10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1: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럴 때 간단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그냥 집에서 멍 때리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아침에 등교하기 전 그냥 흘려보내는 짜투리 시간들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2: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 5분씩 독서를 한다면 한 주에 35분간, 한 달이면 1050분을 독서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 할까요? 네, 건강열차 시간 이용해서 휴대폰이 우리 몸에 나쁜 점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휴대폰 중독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대폰 중독이란 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든지 휴대폰이 없을 경우 불안 증세를 보인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1: 휴대폰 없이는 잘 못 지내고 답답한 증상이 가끔씩 느껴져서 중독이란 단어를 연관 지어보면 현재 휴대폰 사용은 집착을 넘어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 것과 또 청소년이 휴대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부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꼭 소유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심리가 이 휴대폰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어린이들까지도 이러한 청소년 휴대폰 사용에 심각성과 피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에는 전자파가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전자파란 전계와 자계가 직결을 하면서 공간으로 퍼져가는 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경우 전자파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친구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의 인체는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준치는 휴대폰을 30분간 사용했을 때 체온을 섭씨 1도 올리는 전자파 인체 흡수율의 몇 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정상 체온 1도를 변하게 하는 물질이거나 이 원인은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1: 우리는 핸드폰을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3: 특히 방학이면 많은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성장에도 해롭고 시력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0: 네, 그렇죠. 꼭 주의를 돌려야 하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꾸중을 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 꼭 멀리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2: 몸에서 때가 일어나죠. 여름이면 특히 더 심한데요. 몸에서 때가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이 인간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발바닥과 같이 피부도 닳아서 구멍이 날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다쳐서 상처가 나면 곧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1: 사람이피부는현미경으로보면벽돌을겹겹이싸는것처럼보입니다그벽돌하나하나가세포인것입니다이벽돌이가장아래부분에서는새로운벽돌이끊임없이만들어져올라올라오고있습니다
3: 그리고벽돌의가장윗부분은세포가늙었다든가죽어없어짐으로그분량만큼매일조금씩벗겨져서떨어져나갑니다
2: 그것이때에주된성분이지만물론여러가지먼지도함께섞여때가되는것입니다즉어제와오늘의피부는다른것입니다
0: 네우리친구들도매일매일헛되이보내지말고어제와오늘이새롭게달라져야하는거아닐까요
3: 친구들방귀는왜낄까요
0: 네우리친구들참많이쑥스러워하는것같은데요뽕하고누구나한번쯤은방귀때문에곤란한적이있었을것같습니다사람들이참많은데갑자기민망한소리와함께냄새가도대체그럼방귀는왜서때와장소를가리지않고나오는것일까요
1: 뱃속에서쓰이고남는음식물에서는가스가생깁니다작은상자소장의윗부분에서소화흡수되지않았던음식물이찌꺼기가작은상자의아래부분과큰상자대장에서분해되는데그때에수소가스와탄산가스암모니아황화수소에탄가스등이발생하는것이지요
2: 이가스의대부분은상자에흡수되어버리지만발생하는양이많으면항문을통해배출됩니다이것이방귀이죠
0: 네방귀소리가창피스러워서억지로참는경우가참많습니다그러면창자속의가스가꽉차있게되지않을까요
1: 이런일이잦으면배가부른것같아서밥을먹기가싫어집니다방귀가너무작거나냄새가심한것은소화가잘안되거나창자에병이생겼을때입니다
3: 수술하고난뒤에는꼭방귀가나오는것을확인한뒤에죽을먹기시작합니다방귀가나온다는건창자의활동이정상이라는뜻이거든요
0: 네그래요친구들방귀얘기를하니까조금쑥스럽기도하고우습기도하겠는데요누구나한번쯤곤란하게고민을했던적이있었을것같습니다하지만이방귀소리가창피스러워서억지로참는것은안좋습니다왜냐면창자속에가스가꽉차있게되기때문에배출을해야한다는거친구들에게이야기해드리고싶네요노래한곡함께듣겠습니다진달래고속열차띄워드립니다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어느 학교나 학생 친구들이 모두 줄뛰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줄뛰기 할 때는 어떤 것에 꼭 주의를 해야 할까요?
1: 줄뛰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그냥 뛰면 아는 거 아닐까요?
2: 아닙니다.
1: 그럼 어떤 주의점이 있어요?
0: 네, 어떤 꼬마 친구들은 뜀줄을 갖고 아무렇게나 놀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든다면, 뜀줄로 자신이나 다른 꼬마 친구들의 몸을 묶어서 숨쉬기조차 어렵게 하는데요. 이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1: 어떤 꼬마 친구들은 뜀줄로 다른 꼬마 친구나 애완견의 허리를 쫄라매고 이랴 이랴 하면서 수레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나 애완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2: 물론 줄뛰기를 할 때도 우리는 앞뒤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곳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3: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후리치기도 쉽고 물건을 끌어당겨 쉽게 망가뜨릴 수도 있으며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0: 네. 네, 방금 줄뛰기 할때 안전범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많은 친구들 또 공을 가지고 놀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 축구공은 그냥 차는 거 아닌가요?
1: 아니죠. 축구공을 그냥 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공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안전할까요?
1: 거무공은 블록하고 동그란 배를 갖고 있어 밟으면 굴러가죠. 때문에 우리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참 신나하는데요. 공이 당연히 밟으면 굴러가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공을 발로 밟으면 안 됩니다. 밟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더 많이 아프니까요.
1: 우리가 공을 갖고 놀 때는 어른들과 함께 알맞은 곳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놀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차거나 몰 때는 발밑에 주위를 돌려 공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공을 전달할 때나 공을 받을 때, 또 준비를 잘 했다가 던질 때나 받을 때 공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속도가 빠른 공을 받거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공을 받을 때는 기교를 써야지 억지로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려주고 싶네요.
1: 공을 갖고 놀때 다쳤다면 꼭 제때 부모나 선생님을 불러 어디 다쳤는지 알려야 합니다. 만약 눈을 다쳤다면 손으로 비비지 않고 어른들이 와서 살펴본 다음 처리하도록 합니다.
0: 공을 찰 때는 유리나 화분과 같이 깨지기 쉬운 곳을 향해 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 네, 우리 친구들에게 공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건강 열차 마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3: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就不至于撞上玻璃幕墙了。
5: 在社区里搭建人工鸟巢，给鸟儿安心家。
6: 同学们，今天的守护候鸟迁飞通道志愿服务活动，我们将在专家的带领下，向市民宣传候鸟保护的相关知识。
7: 等我们的湿地公园扩建完成，更多的鸟儿就可以在城市里安家了。
8: 在繁华的都市中，守护生物多样。

0: 그렇습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농지보호 제도선을 사수하고 국가식량안전의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하북성 경대시 호북성 무한시는 습금형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지역의 홍수 방지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면서 태풍 바비에 전력 대응했습니다.
0: 미군이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하고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이며 농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줄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하고 농지를 무단 점거하거나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표준 농경지 조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올 들어 각지에서는 최고 수준의 농지 보호 제도를 철저히 관찰하고 관리 보호 방식을 지속적으로 승격하며 새로운 관리 보호 모델을 도입하면서 모든 농지가 풍작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은 불리한 기후 요소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재차 풍작을 거두었고 총 생산량이 총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풍작은 각지에서 농지 보호와 질 향상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묵혀둔 땅을 다시 경작하고 활용을 추진한 것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가한 밭을 개발하고 리용하며 재배 구조를 최적화한 한편 여름 곡물 재배 규모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농지 보호 사업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습금형 종속에는 토양 습도, 묘목 자람쇠, 수확 상황을 묘해하고 깊은 사고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열린 중앙농촌사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농민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지는 그럴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바꾼다면 우리는 먹고 살 기반을 잃을 것입니다. 단연간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할 것과 관련해 수차나 중요한 지시와 휘실을 하고 선후하여 온실 불법 건축물 정리, 불법 별장 단속, 농지 무단 점유 주택 건설 단속, 농지

0: 비 농업 확대, 비 곡물화 방지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농지 보호 최전선 사수와 농지 질에 대해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을 고찰할 때마다 습금형 종속에는 밭무리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점검하며 농지는 반드시 옥토여야 한다며 국가식량안전산업대를 건설하고 농지수리 건설을 강화하며 흙토보호공정을 실시하고 알칼리성 토지를 분류 개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농지보호사업의 사량 8주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법률과 정책도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 조례 개정을 완수하고 흙토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농지보호 목표 평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는 한편 농지의 류출과 보충 농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농지 보전, 조성 균형 제도를 착실하게 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또 전장지를 도입해 개별 필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생태환경법전이 통과되면서 농지보호수술은 전례없는 높이로 향상했으며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 체계로 토지를 관리하고 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일련의 강경 조치에 힘입어 우리나라 농지보호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18호무라는 농지보호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보호하면서 량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연간 고표준 농지 건설 자금 투입을 해마다 늘린 가운데 무당추앙 자금 투입은 2천 원을 초과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국적으로 건설한 고표준 농지 면적은 로계로 13억 5천만 호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광동성 소관 곡강구 전역에 토지 종합정비 2기 프로젝트가 계획 설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지 통합으로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해 곡강구에서는 오목 면적 이하의 농지가 727개나 줄었지만 고표준 농지 면적은 12,310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항 1호 문건은 알칼리성 토양의 종합 이용과 산성화 농지 개량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틀 전 강서 의풍의 정비를 거친 산성화 농지의 올교가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재서 개량한 산성화 농지는 8만여 모에 달하며 과거의 조수확 농지가 현재는 고수확 옥토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북성 창주의 중첩산업단지 내 알칼리성과 가뭄에 강한 밀 우량종 증식 포선에서는 기술 전문가들이 다음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칼리성 땅에서 개발된 이 밀 품종은 현재 창주와 천지 남부, 산동 북부의 알칼리성 지역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15차 회의는 전망계획 요강은 농지 보호의 최저선을 사수하고 농지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식량안전사업이 두드러진 위치에 놓았습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농지 보호와 질 향상에 대한 립법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농지 배치의 최적화와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보호와 국토록화 공간 전문 계획을 편성하고 농지 공간과 농지 보충 공간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한관 기본 농지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와 국토 공간 계획에 대해 엄격한 통일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하북성 경대시 호북성 무안시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면서 학습 교양 성과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경대시는 계속 개방적 자세로 교육을 견진한 한편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과 종점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조체와 대중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대경제개발구는 일괄 접수, 심사기준 병행, 전과정 대행, 시간의 처리에 봉사 모식을 도입해 심사기준 절차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립, 연구개발, 생산 등 각 단계에 맞춰 실무 전담반을 설립하고 1대1 전과정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때 파악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경대시 전역의 현급 이상 지도부는 환경정돈, 안전 생산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 3,406개를 찾아냈습니다. 즉시 개선하고 기재를 장기화하는 것을 결합하는 과정에 현대시는 문제 발견, 정돈 개진, 말소, 공고의 업무 기재를 구축해 발전 과정에 막힌 점, 민생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각종 문제를 분류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경을 전개한 이래 호북성 부안시는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시민봉사 전화 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상 민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민생 문제를 분석하고 단일 민원이나 개별 문제만 해결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이 협력해 한 종류의 문제를 공동 해결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질과 효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무안시 강암구 산해관로는 현재 유명한 미식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과 차량이 붐비고 가게 경영이 혼잡하며 환경이 어선수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객들의 체험에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산해관로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미세 개조 작업을 가동하고 격리시설을 추가하고 기반시설을 한층 더 보완하며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관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보안시는 처급 이상 지도부를 조직해 학습교양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 목록 1,765개를 작성하고 11,200여 가지 문제를 이미 조사해 개선하고 해결했습니다.
0: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이미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5시 태풍 중심이 안위성 조조시 봉양현 경내에 이르렀습니다. 조한기상대는 바비가 북편동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14일 낮에 산동 반도를 거쳐 황해 북부 해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화동 동북 등지에 여전히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은 사전 예방에 주의를 돌리고 홍수 방어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위성 황산 협회는 지질재해 위험부담 요소에 대한 점검과 인원 대피, 공사 중지 등 재반 방어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휘성진 신로가 지역사회 3.1군과 관리원들은 조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홍수 방어와 선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정용진은 관할 구내에 지질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점검하고 특히 산체 경사면과 절벽에 위치한 주택구의 안전 우한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토양과 물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풍 대피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미리 응급 준비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진실은 강우 상황 관측예보 3개 방어선을 전면 가동하고 핵심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북성 석가장 승덕 당산 등지의 수리 도시관리 등 부문은 도시 침수, 건설 현장, 저수지, 하천 등 주요 구역에 대한 점검과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사마시에 위치한 연교신구는 이동식 배수펌프 차량을 배치하고 홍수 방어 인력 144명을 동원해 침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구간에 상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연교 고신기술개발구 종합관리국 직원 한금사는 펌프 자체 배수 능력이 7,000립방미터이지만 13,000kg의 临시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발생 시 량단의 경관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당직 집법인원, 교통경찰 등 3개 방어선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련영성 호루도시 수승현 태풍구 저수지는 미리 방류 조치를 통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고 관련 부문은 일부 마을 도로와 교량을 临시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태풍구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소종현 전유진 선장소는 사전에 홍수 대응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선장촌 당총지부석이 오홍도는 현재 저수지는 한창 방류 중이고 대피 가능한 모든 주민을 전부 대피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강우로 길림 동료현 류역의 홍수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동료회는 마을 주민 842명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림시 거처 14개를 마련했습니다. 수리부 송료수리위원회 부주임 량단호는 수리 부문은 조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방수 용량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저수지, 위험한 저수지, 중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건설 현장 등 핵심 고리 홍수 방어 위험 부담을 미리 분석했습니다.

0: 하고 예보 정보를 방어 최조선까지 직접 전달하며 각지에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해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수 소식을 듣고 곧바로 홍수 방어 구조 일선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절강성 영파 상산현 용산촌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1일 밤 11시 무렵 마을 당원 비상대응팀은 순찰 중인 촌민 창고의 강판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언제든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10일 새벽 3시 풍속이 다시 급격히 세졌습니다. 초민들은 이미 깊이 잠들었지만 방금 막 고정해둔 강판 지붕 모서리가 또다시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비상대응팀은 다시 빗바람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태풍 방어기간 영상촌 당원 비상대응팀은 24시간 안전 순찰을 돌며 800여 명 초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10일 밤 북경국제무역빌딩 남쪽 철도교 밑에서는 북경이 배수그룹의 당원 간부와 직원들이 도로 주변 안전을 위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가며 인근의 우수구 하나하나를 모두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10일 새벽 단시간 강우로 도로면 침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해당 지점에 고인물을 불과 20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10일 밤 북경시에서는 3천여 명 배수 인력이 동원되어 153개 침하 교량과 12개 위험 지점을 지켜냈습니다. 11일 밤 천진 개수 우교 저수지 수위가 계속 상승하며 인근 3개 진을 위협했고 동류장촌의 근 300명 촌민들은 긴급한 대피가 필요했습니다. 누구 집에 노약자, 여성, 어린이가 있는지, 누구 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마을 당원 간부들은 모든 사항을 일일이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정보 대소, 인원 확인, 탑승 차량, 특수 수요까지 하나더러 놓칠세라 모두가 밤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10일 새벽 강한 호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피 작업은 최종 판단 끝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나타난 당원 간부들은 모두 평안을 위한 일이었으니 이러한 보고는 충분히 값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0: 국가정보센터가 7월 10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 지표가 안정적으로 반응하며 고시경제의 강한 회복 탄력성과 충족한 동력에 긍정적 태세를 보여줬습니다. 공업 생산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산업단지 생산 활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공업 생산 활력은 지속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과 관련된 특허 호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고 전방 기술 연구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신기술이 실험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산업 고도화의 핵심 집행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투자 구조가 새롭고 량들의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방 분야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컴퓨팅 파워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은 23% 늘었습니다. 정책 유도 아래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며 제조업 전환과 고도화에 강력한 신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인기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국 오프라인 상권의 유동 인구 열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고 오프라인 소비 결제 금액은 2.7% 증가했습니다. 이중 전자제품과 문화관광 관련 교통과 외식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고 휴일 효과가 체험형 수요를 집중 방출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 신소재 산업 중점 분야에서 잇따라 원천적인 성과 돌파가 이루어지며 첨단 제조, AI 등 일련의 핵심 산업에 혜택을 안겨주고 신질 생산력을 키우는 중요한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얍디얇은 이한 장의 소재가 바로 우리나라가 최근 개발한 신형 스마트 소재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전류만 흘려보내면 5kg의 아령도 겉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흡착력은 기존 소재의 40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형 반도체,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유연 광전자 등올 들어 여러 분야 신소재 연구 개발에서 줄줄이 돌파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산동 진암에서는 차세대 전자급 수지 소재가 양산에 들어가 AI 서비스 전송 효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0: 10%나 낮췄습니다. 강소 련원 황해선은 세계 라인의 세계적 수준 고성능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이 최근 집중 가동되어 해상 풍력 설비, 신에너지 차량, 체화지능 로봇 등 제품 성능의 전면 승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신소재 중대 프로젝트와 산업 기반 재건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550억 원 규모의 신소재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면서 품목이 가상 완비화되고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소재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소재 산업 생산액은 약 10조 원에 달하고 100여종 소재 생산량이 세계 최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1: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본도 권사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레이더 전문가입니다. 본도 권사는 팀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전방위 조기 경보 탐지 체계 발전을 선도하면서 한생을 우리나라의 국방 레이더 개발에 바쳤습니다. 2025년 9월 3일 열병식에서 천안문 광장 상공에 날아오른 전투기 편대. 이 전투기들은 먼 간격을 두고 적기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중국인들이 10년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분덕은 바로 이러한 기술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1960년대 할빈 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분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위상 배열 레이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구는 8,000여 개의 안테나 유닛으로 구성되었고 높이는 8,000 건물 높이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안테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이 설비는 하나의 방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분덕과 연구팀은 깊은 산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5년 만에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격 위상 배열 조기 경보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국방 수요도 커졌습니다. 분덕은 차세대 고난도 기술인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반 공제 레이더가 우쪽만 볼수 있고 아래쪽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했기에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분덕은 매번 비행기에 올라 레이더 신호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기종은 로후 모델이었는데 비행 중 엔진 고장과 장륙 장치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그는 두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89년 말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가 드디어 국가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투기는 상공을 날아야면서 조공으로 침범하는 적기를 더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수를 통과한 다음 분덕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기간의 과로로 심근염이 도지면서 체중이 64kg에서 54kg으로 급감했던 것입니다.
0: 올 들어 전국 공안기관이 정밀 예방, 세밀 통제, 정밀 타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사회 치안 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공안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올까지 전국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동기 대비 16.1%, 치안사건 접수 건수는
1: 미군 중앙사령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수차례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아바스항과 시릭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이 10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적대 측의 투사물 11발이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 게슈 섬을 명중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0일 이란 미사일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공격형 무인기를 출동해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애국자 방공 시스템과 탄약고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통신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저녁 쿠웨이트 륙지 변경소서 세 곳과 해상 시추 플랫폼 한 곳이 습격을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관련해 미군은 호르무

호주 협의 동항은 지속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현재 동항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모두 자제하고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충돌 양측이 정시한 점을 확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하순이 폭염을 맞이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7월의 새 라운드 고온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 나라 기온이 잇따라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유럽과 전 세계의 극단적 고온 날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학교 临시 휴강, 철도 운행 중단, 의료 시스템 붕괴 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대중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일상생활과 도시 운행, 공업 생산 등의 여러 면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상 현상은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 사회의 압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보르투갈 내륙 여러 지역에서 섭씨 40도 이상에 달하는 극단적 고온 날씨가 지속되면서 여러 행정구에서 고온 촉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수천 개 학교는 폭염으로 인해 수업을 조정하거나 휴강을 택했으며, 런던 지하철 내 온도는 한때 섭씨 40도에 근접해 승객 여러 명이 더위를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6월 28일 섭씨 41.7도의 고온이 포착되었으며, 연 3일째 독일의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궤도가 손상돼 일부 지역의 궤도 전사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고온 날씨는 일찍 나타나고 또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등 나라는 6월에 모두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기후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봉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서유럽은 기록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맞이했으며, 평균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기 평균보다 섭씨 3.05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지중해와 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고온 날씨는 유럽의 경제와 사회 운해, 대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의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섭씨 35도 이상에 달하는 지역에 체류한 인구가 억명을 초과했으며, 여러 지역의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비고 교통과 전력 시스템도 과부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제과학연구기구인 세계날씨연맹이 일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본 라운드 폭염으로 인한 유럽 사망자 수가 이미 기타 모든 자연재해 사망자 수 총합을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괄사 테드로스는 유럽 지역의 고온 관련 사망자 수가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1,300명 이상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온 위험 부담에 노출되면서 여러 나라 의료 시스템이 경계 태세에 진입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온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시스템도 고온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고온 날씨로 인해 프랑스 역내에 학교만 3,500개가 휴강하거나 특별 수업을 배치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교실은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으로 치솟아 1,000개가 넘는 학교가 휴강 또는 부분 휴강을 택했습니다. 공업 생산 또한 고온 날씨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는 하천에서 물을 뽑아 냉각시킨 후 또다시 온도가 높아진 물을 배출합니다. 주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그룹은 원자력 발전소 4개 원자로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저전력 모드로 운행하면서 4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순시 출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유럽 녹색당 공동의장인 키란 그레프트는 현재의 폭염 사태는 한 차례 유럽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반드시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극단적 날씨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녹색당은 또 유럽 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이 최고급별 긴급 정상회를 열고 극단적 폭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폭염이 사회 운영과 대중의 삶에 엄중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요선 텔레비전 방송 뉴스넷은 유럽이 마주한 도전은 결코 단순한 에어컨 한 대가 아니며
인프라와 제도 설계,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心真暴露。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예배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맡은함강입니다먼저계를특별프로그램평어근인습근평이좋아하는전고를보내드립니다그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중국유럽열차편에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추적시간에는메히코성을누비는중국경전철에대해말씀드립니다여러분들의청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홍 선생님, 이번 체험과 접촉 과정을 통해 중국의 요인 잠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혁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활수가 어디에서 오든지 더 깊은 인식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 우리는 늘 분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혁신에는 더 많은 지도와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십 개 기관이 공동으로 완성한 거대한 심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수많은 과학자, 공정사 그리고 당신과 같은 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기술 지원 인력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일 것입니다. 전국이 하나로 통합된 국내 대협력을 이루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형의 거국체제에 집중적인 힘을 발휘해서 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월성을 진정으로 발휘하는 것이 과학기술 강국과 혁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 생각합니다.
1: 우리의 제도적 우월성도 곧 우리의 혁신의 새로운 우월성이겠죠.
2: 네,
1: 오늘 두 분께서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도가 가까이 있어도 닦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요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화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 덕분이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의 지도 덕분입니다. 이 모두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과학기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본국과 본민족의 역사 문화라는 옥토에 뿌리 내려야만이 막스주의의 진리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무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우루아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0: 강조했듯이 막수주의와 중화 우수 전통구라는 내원이 같지 않지만 서로 고도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일치해야만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는 역사행정에서 막스주의의 진리의 힘으로 유구한 중화 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한편 중화 우수 전통 문화도 막스주의가 풍부한 문화적 다양분을 얻도록 했습니다. 신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실천을 기반한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파악하고 이 속에 관통된 입장, 관점, 방법을 잘 견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드시 인민 최우선을 견지하고 반드시 자신감과 자립을 견지하며 반드시 바른 길에서의 혁신을 견지하고 반드시 문제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반드시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반드시 마음의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적 성격과 선명한 특성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는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해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더 화려한 장을 엮어가야 할 것입니다.
1: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설인 왕글 교수, 경전 해설인 여파 교수의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훌륭한지는 결국 막스주의가 가능하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막스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와 서로 결부시키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 장을 끊임없이 쓰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열어가야만이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서 계속 더욱 강대해지고 더욱 설득력 있는 진리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함께 주희의 시를 낭송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观书有感， 其一， 朱熹。 半亩方塘一鉴开， 天光云影共徘徊， 问渠哪得清如许， 未有源头活水来。
3: 观书有感， 其二， 朱熹。 昨夜江边春水生， 猛冲巨舰一毛轻， 向来枉费推一力， 此日中流自在行。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0: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예전에 다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화용품 등을 만재한 8155편 중국 유럽 열차편이 15일간 9,9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종점인 독일 디스부르크 화물 운송장에 도착했습니다. 라인강변의 디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내수 철도 화물 운송 중점이다. 한여름 화물 운송장은 다망한 모습입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용문 크레인 4대 사이로 각종 하역 설비와 대형 트럭이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량의 컨테이너가 질서 있게 쌓여 있고 트럭에 탑재한 컨테이너는 유럽 각지로 향발합니다. 올 6월은 중국 유럽열차가 통일 브랜드를 가동해서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중국 유럽열차의 운행 수량은 이미 만 편을 넘었고 물동량은 100만 개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모화 운행에 힘입어 디스부르크는 중국 유럽열차 유럽 물동량 중 3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의 쌍방향 무역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디스부르크 전반 물류 사슬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2만 개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스부르크에 정착한 중국계 기업은 40개에서 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59세인 디스부르크 시민 토마스 크라이니키는 한 독일지사 해외창구에서 하역 작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열차의 쌍방향 화물 운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면서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국제무역이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열차는 아시아 유럽 국제운수의 새로운 구도를 개척함으로써 연선 경제무역 협력에 안정한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라시아 독일유한회사는 디스부르크에 위치한 종합물류회사로서 중국 유럽열차에 관한

사 총경리 소박에 따르면 서안에서 뒤스부르크까지 중국 유럽 열차편은 전년 상시적이면서도 안정한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운행 밀도가 증가하고 상품 공급원 구조가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 유럽 열차는 중국 유럽 그리고 연선 무역 왕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문 국제 화물 운송 회사는 2015년 9월에 자수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유럽 열차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회사의 절도 업무 총 책임자인 베차 부채웨이는 현재 유럽 물류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 중국 유럽 열차는 대체 운송 방식이 아니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공급망 해결책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도 연선 국가의 대중국 무역 협력을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열차가 운송하는 화물 품목은 큰 품목으로 53가지, 상품 종류는 5만여 가지에 달하며 연선 국가와 지역 민족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농업과 목축업 제품, 화학 공업 원료, 소비품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계속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6월 10월까지 뒤스부르크 방향의 중국 유럽 열차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466편이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 요영에 따르면 중국 유럽 열차는 이미 아시아 유럽의 민생에 혜택을 주는 돈봉오기 공정으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압력을 받는 배경하에서 공급망 안정기와 지역협력 접착제라는 관건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아시아 유럽 지역 경제의 위험 부담 대응 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38세인 다니엘 토머스는 뒤스부르크 화물 터미널 판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를 이용해 상해와 서안, 무한 등지를 방문한 토머스는 중국의 도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중국과 유럽 열차의 계속 발전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화물이 뒤스부르크에서 포장 작업을 마친 후 중국 유럽 열차를 거쳐 중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왕복 과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중국 유럽 열차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일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미 물류 자체를 초월한 중국 유럽 열차편은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호혜 협력의 교량과 유례가 됐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독일 회사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의 물류 허브와 시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

0: 볼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저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성의 경전철 1호선 아즈텍 스타디움역에 인파가 북적인 가운데 축구팬들이 경전철을 타고 륙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역을 나온 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은 기념 촬영을 하면서 표식을 따라 아즈텍 경기장으로 갑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기간의 한 장면입니다. 경전철 1호선은 멕시코 성남부의 중요한 대중교통으로서 총 길이가 13km, 중간역 16대, 종착역 2개를 설치해 코요아칸, 트랄판, 호치밀코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움직이면 도로 정체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도시 생활을 엿보는 특별한 여정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철 안에서 멕시코 팀 유니폼을 입은 소년 아르마는 멕시코 성남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전철을 타고 동네 경기장을 찾아 축구를 즐긴다는 아르마는 중국에서 만든 경전철은 그의 축구 전용선이라고 말합니다. 콜롬비아 축구팬 후안카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멕시코로 왔습니다. 경기 당일 후안카는 친구와 함께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후안카는 멕시코성의 경전철은 대기 시간이 짧고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기에 도시를 구경하려면 우선 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국 중차 주주전력기관차위원회사가 개발한 신형 경전철 115편이 멕시코성,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 영내 주최 도시를 커버했으며 하루 평균 승객이 연인수로 1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과 멕시코 서비스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차량 운행 상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멕시코성 신형 경전철 프로젝트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중차 주주회사는 경전철 개발과 생산, 현지화 운송, 기술 보상과 응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월드컵 기간 경전철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확보했습니다. 중차 주주회사 메이코 지사 책임자 락토에 따르면 여객 유동량을 감안해 중차팀은 차량과 현장, 후방 등 3급 연동 대응 기재를 구축하고 경력이 오랜 공등사를 증발해 당직과 24시간 응급기술 지원팀을 설립했습니다. 경전철을 운영하기 전 기술자들은 매일 핵심 부품과 차량 탑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운행 과정에 현장 인원 배치와 구간 운행의 연동을 유지해 돌발 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마친 후 차량 상태를 재차 검사함으로써 고강도 고밀도 운행 조건에서 경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차주주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한 경전철이 메이코성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올 5월 현지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신형 경전철 17편을 개통하면서 현재 도시 교통은 보다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신...

인생을 살면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질병이 예기치도 않은 시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참가했던 의료보험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게 되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보험 정책을 잘 료해하여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 오늘 좋은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과 함께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10386번, 2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보험 참가자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2: 주로 우리 직장이 없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주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을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이거나
1: 네.
2: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은 도시와 농촌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이 합쳐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으로 되었는데요.
1: 네.
2: 예, 우리 보험 참가자들이 우리 몸이 불편하실 때 예, 우리 이왕에는 우리 이런 보험이 보급되지 않았었고요.
1: 네.
2: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제 돈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이번에서도 그 많은 의료보험금도 예, 자기 자체로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현재는 우리 1년에 자그마한 돈을 제때 납부함으로 하여서 내가 평시에 필요하신 약이거나 네, 그리고 또 입원 치료 시에 많은 부분이 우리 치료비를 우리 전력하고가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이왕에 비해서. 예, 우리 또 다시 보면 우리 이왕에 우리 농촌 의료보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의료보험 뭐 저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 네. 네,
2: 하지만 현재 우리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우리 보급되고 또 활성화된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거의 모든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있고요.
1: 네.
2: 또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참가함으로 하여서 치료 시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예전에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는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고 어느 한 해에 수요될 때 미리 보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보험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우선 이왕에 우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정책상에서 본다면은 우리 1년을 내고 1년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연말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1: 네.
2: 특히 우리 연변 같은 지구에는 우리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예, 가장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우리 2026년도에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납부하시는 분 이왕 같으면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1: 네.
2: 우리는 이분이 처음 참가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정책에 근거해서 3개월이란 90일이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이분이 2025년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30일이 더 보탬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2026년도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120일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럼 26년도도 돈을 내지 않고 이제 27년도에 낸다면 또 30일이 보태지고요.
1: 네.
2: 때문에 이제는 이왕처럼 예 돌아오기 전에 참가하면 됩니다. 이 말보다는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급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2: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기 전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 해 정도를 더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우리 예를 들어서 12월, 2025년도 12월에 돈을 낸다면 26년도에는 4개월,
1: 네.
2: 다시 말해서 4월 후부터, 4월까지에서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버그나 길고요.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최고로 180일까지 우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예.
1: 네.
2: 그래서 가운데 25년도 26, 27, 28 연속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참가한다면 가능하게 최고로 180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외국의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중국에 돌아와서 뭐 거주하고 살겠다 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미리 미리 참가를 해서 연속적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보내면 네. 이분은 돌아와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 이왕의 생각과 조금은 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최대로 길어서 6개월, 즉 반년이라는
2: 그렇죠.
1: 시간
2: 후에 네, 반년입니다. 네,
1: 또 사용할 수 있겠군요. 그럼 올해 이 보험 집중 납부 기간에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보충 납부를 하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네, 우리 보험 집중 납부 기간이 2026년도는 2026년도 2월 28일까지 우리 연장을 하였습니다만 이 시간 내에 내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두 가지로 이제는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도 의료보험금을 정확히 납부한 분이가 26년도 의료보험금을 잊어먹었거나 이런 정황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1: 네.
2: 이런 분들이 직접 지금 납부한다면 납부를 할 수도 있거니와 납부를 네. 한다면은 3개월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아, 3개월.
2: 예, 이, 네. 무엇 때문에 이분은 25년도를 납부했기 때문에.
1: 아, 네.
2: 예, 그리고 이제처럼 뭐 20년도 좌우거지 내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과정에 뭐 납부를 아니하다가 현재 와서 네. 26년도로 납부할 때 역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분은 우리 25년도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21일. 거의

0: 넉 달이란 시간을 기다린 후에 사용. 앞에 분보담은 30일 후에 한 달 더 지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보충납부는 우리 아직 이거는 보충납부라고 보기 아직 2026년도니까
1: 네.
0: 보충납부가 아니고 그 해의 일회봉급 납부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와서 납부를 하고 4개월 기다리면은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명년의 일회봉급 혜택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저는 될수록 보충 납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아니면 또 더 기다려야.
0: 네, 아니면 명년까지 또 기다린다면 명년에 가서는 또 한 달에 다섯 그렇죠. 달로 늘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와서 그 4개월을 기다리고 이제 연말에 명년도 일회복금 내면 명년 자체에서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네네.
1: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마다 이 보험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0: 우선 우리 새로운 정책상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분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이게 없습니다.
1: 네.
0: 매년
1: 네.
0: 예, 끊이지 않고 뭐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또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이 사람은 가운데 어느 한 시간도 끊어지는 게 없고요. 두 번째
1: 네.
0: 우리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내신 분들에 관해서 최고 지불 금액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1: 네.
0: 한 사람이 의료보험에 참가해서 1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 네.
0: 뭐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이 최고 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최고 그 금액을 일정하게 높여드립니다.
1: 더.
0: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큰 병에 걸려서 이 거의 최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는 이게 더 올라가 뭐 1년에 얼마큼씩 올려줘서 연속 아마 한 4년 동안 더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네. 아마 정상적인 이론상에서 우리 다른 분들보다 한 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 네.
0: 최고 기불 금액을 초과할 때.
1: 네.
0: 네네.
1: 그렇군요.
0: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 병 보이는데 지장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네네네. 1년 365일 네, 아무 때나 이제 병원을 찾아도 그렇죠, 그렇죠. 사용할 예, 수 예. 있으니까.
0: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뭐 제 보험 의료보험금 납부하는 이 시간을 뭐 까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 많아서 잊어 먹고 뭐 제때 못 냈습니다 하는데
1: 네.
0: 그러면 그분이 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옆에서 자식분들이 제때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1: 그렇죠.
0: 싶습니다. 네네네.
1: 네. 그래요. 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주민들의 병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문진치료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우리 현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이 문진 혜택이 너무 다채로운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우선 가장 간단한 우리 문진치료시라면은 1급, 2급 병원에서
1: 네.
0: 그럼 이 병원의 등급으로 본다면 우리 연변병원과 중의원은 우리 3급 병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3급 병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 문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제네 연변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로서 과호를 하는데 아이디어들아 예, 문진 혜택이 없대. 하지만 입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3급 병원은 우리 이 문진 혜택에서 빼어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럼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우리 문진에서 사용하는데 요 문진도 범위가 있습니다.
1: 네.
0: 약을 살 때.
1: 약을
0: 살 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는 뭐 링겔 맞거나 주사를 맞을 때 역시 이것도 약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살 때에 우리 일정한 혜택 있는데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하지만 우리 약을 살 때도 우리 기초 기불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 네.
0: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구역 병원은 우리 1급 병원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뭐 200원. 예, 그리고 우리 시병원 같은 병원은 1급, 2급 병원인데 여기에서는 1년에 400원 이상을 살 경우에만 우리 보험 혜택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그리고 이 문진에 관해서 본다면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특수병.
1: 네.
0: 하나는 만성병.
1: 네, 만성병.
0: 이 두 가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또 문진 치료 시에
1: 네.
0: 네, 예를 든다면 우리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 만성병에 속하는데 당뇨병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주로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1: 네.
0: 그다음 우리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때 살 때
1: 네.
0: 1년에 또 어느 정도에 적지 않게끔 거의 1년에 한 600 이상으로
1: 네.
0: 그리고 우리 무진 문진 치료 시에 또 이제 받는 350 하면 거의 한 1년에 1,000원동.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보험은 400원을 낸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무턱대고 아직 현재까지 우리 정책상에서는 지금 차츰차츰 우리 양길 씨의 큰 약방도 이 문진 사용을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약방까지는 이 문진이 탱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네. 오가지 않아 들어가게 돼. 우리 자 가까운 뭐 사회구역병원 같은 데서 자기한테 필요하신 약품은 1년에 어느 정도 사도록 이래서 이 보험 혜택을 사용합시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어째서 매년 오르는 거 하지 말고 뭐 400원 내고 350원 혜택까지 보면은 사실은 뭐 1년에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도시 향진주민 기본 의료보험은 그냥 입원했을 때 쓰는 게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요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진에서 약 살 때 그리고 만성질병, 특수질병에 관해서는 신청하지 모르면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은 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0: 그렇죠.
1: 계시더라고요.
0: 네. 네. 이왕 처음 나왔을 때의 그러한 정책을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냥 입원할 때 쓴다. 아. 이런 고정된 관념으로 얘기해서
1: 맞습니다.
0: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1: 네.
0: 또 옆에서 사실 말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래 들으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옆에 지인분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드리도록
1: 예. 네, 그렇죠. 해마다 또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0: 네, 그렇죠.
1: 있기
0: 그리고 우리
1: 때문에.
0: 만성질병이나 네. 특수질병도 매년마다 우리 그 가지수 종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 아, 네.
0: 현재 가장 제가 제일 느낀 거라면 금년부터는 통풍도 만성질병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아, 네.
0: 통풍 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정상적으로 뭐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만성질병을 신청하시고
1: 네.
0: 이 통풍약을 잡수시도록 예, 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1: 그렇죠. 네.
0: 작년까지는 통풍이 없었는데 지금 년에는
1: 네.
0: 통풍도 예, 만성질병이 그리고 매년 그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점점 좋아지고 있죠.
0: 네, 어떤 분들은 네, 무슨 병인데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을 보일 때 꼭 물어보도록 선생님 내 이거는 혹시 만성질병 신청을 할 수 있는 병입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래요. 타 지역의 병원에서 문진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또 어떤 수속이 따로 필요합니까?
0: 네, 우선 우리 타 지역의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서는 우리 문진 치료라고 하셨는데
1: 네.
0: 우리 문진 치료 시에는 도시 농촌 주민에 관해서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나는 만성질병이 있거나 특수질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을 사용하려면 타 지역에 가서 사용하려면
1: 네.
0: 꼭 수속이 필요합니다.
1: 아,
0: 네, 수속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냥 내 문진에서 약을 뗀다 할 때는
1: 네.
0: 뭐 그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성질병이나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입원 치료와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러면 더 깊게 나간다면 타 지역의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할 때
1: 네.
0: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
1: 네.
0: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 수속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속이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1: 네.
0: 타 지역이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1: 거주증.
0: 이왕에는 우리 뭐 물류회사에 물업 회사의 뭐 증명이거나
1: 네.
0: 뭐 어느 회사에 출근한다는 증명이거나 재직 증명이거나 사회구역에서 떼준 거주 증명이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이 타 지역에 나가서 치료하는 우리 수속을 해드렸는데
1: 네.
0: 우리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책에 근거하여 무조건 이 수속은 타 지방이 거주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아마도 금년부터는 거의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0: 네네네.
1: 그렇군요. 타 지역 병원에서 그럼 이제 문진 치료를 할 때는 얼마만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예, 다주에서 문진 치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결해서 뭐 받는 그 1년에 350원 좌우의 약을 살 때의 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1: 아, 네.
0: 네, 그 뒤에 있는 문진 치료 다시 말하면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은 이 수속을 거쳤을 경우에는 우리 연병과 같은 대우로 받습니다.
1: 아.
0: 그렇지만 이 수속이 없으면은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이 있던 사람이 타 지역에 가는데 그쪽에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네네.
1: 네.
0: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제 시간에 빠른 시간에 거주증을 신청하시고 거주증이 나오는 즉시로 뭐 앱을 통하거나 혹은 뭐 전화상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료보험관리국에 예, 다지방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꼭 받으시도록 이래야만이 네. 정작 일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상에서 이 수속을 아예도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입원했을 경우에 네네네.
1: 그래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증을 먼저 발급받고
0: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예, 꼭 해놓도록 네. 어떤 분들은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그냥 한마디로 나는 북경에 가서 병을 보이고
1: 해서 네.
0: 이럴 경우는 우리 거주증이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 이분들은 또 압니다. 예, 네. 나는 거주증이었길래 그냥 보험 혜택이 프로수가 떨어지는 대로 네. 받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병이 없다. 그렇지만 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네.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면은 병이 생길 때 가서 급하게 수속하자면 늦습니다. 거주증이 제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반년 이상이 걸려야 나올 수 있으니까 갈 때 직접 신청해놓고 빠른 시간 내에 외지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해놓고 예, 이래야만이 미리가 해놓으면 정작 일이 있을 때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0: 예, 예.
1: 네. 만성 질병이거나 특수 질병 등록을 했다면 네, 문진 치료를 받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0: 네,
1: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에는 어떤 병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0: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만성 질병, 특수 질병 이제 지금 많습니다. 거의 만성 질병만 해도 20몇 개, 그 특수 질병 거의 한 40가지가 있는데
1: 네.
0: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고혈압.
1: 고혈압,
0: 당뇨,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1: 네.
0: 그리고 뭐 풍습성 관절염, 네, 기관지
1: 네.
0: 천식,
1: 네.
0: 예. 뭐 이런 이래 이외에도 지금 가득한데 뭐 급하게 지금 예 뭐 크게 이 방면에 우리는 또 보험 참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1: 네.
0: 혜택 방면이 아니고 특수 질병은 우리 뭐 심장에 뭐 수술을 한 다음에
1: 네.
0: 뭐 1년 동안에 예, 네. 거기에 쓰는 약이거나 그리고 우리 세기 본다면 뇨독증, 예, 투석 치료,
1: 네.
0: 그다음에 뭐 암증의 방뇨 활뇨 치료
1: 네.
0: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문진에서 하시는 이런 치료들이 다 우리 특수 질병에 속하고 또 일부분들은 우리 약을 사용하는데 이 약 자체가 특수 약품에 속할 때는 예, 꼭 특수 질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약이 보통 특수 약품 비쌉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이 신청을 한 뒤에 이 약을 산다면은 예,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래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만성 질병 혹은 특수 질병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0: 이제는
1: 대해서
0: 이 네. 모든 수속이 지금 모두가 병원에 달려.
1: 병원에서
0: 네, 병원.
1: 하셨군요. 네.
0: 우리 지금 우리 도시주민 농촌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연변지구 내에서는 우리 전부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저는 지금 연결해서 보험에 참가했는데 용정에 있는데요. 네, 용정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됩니다.
1: 예.
0: 연변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면 다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1: 네.
0: 첫 번째 수속이 있는 경우에 제가 말하던 거주증을 가지고 수속이 해놓은 분들이
1: 네.
0: 저도 이 만성 질병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보험관리국하고 연결하신다면은
1: 네.
0: 의료보험관리국에서 상관 이 등기표를 보내드립니다. 예, 네. 전자 반본으로. 예, 네. 거기에 이제 그쪽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랬다면 우리 또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인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만성질병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만성질병. 네. 네. 연변에서 사실 때 이미 다 등록해놓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있는 수속을 분들. 해서 다른 기타 성씨에 건네갈 때 만성질병을 달고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수속이 간단합니다.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수속을 아예 하고 다른 현실에 가면 원래 신청했던 만성질병이 그쪽에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그러자면은 거의 다시 한마디로 연결해서 그냥 약을 떼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1: 아.
0: 예, 예. 그래서

0: 그래서 이
1: 그렇군요.
0: 수속이 될수 있는 이상에는 꼭 하시도록.
1: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치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 참가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병원에 따라서 보상 비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병원은 우리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예, 우리 3급 병원, 2급 병원, 1급 병원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면 우리 원래는 3급 갑등 병원이 있고요. 또 3급 1등 병원인데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3급, 2급, 1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실례를 든다면 우리 연길시에 3급 병원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병원과 중의원, 그리고 우리 하남에 있는 부유보건병원도 우리 3급에 속합니다. 예, 주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구역 병원.
1: 사회구역,
0: 예, 그리고 간단한 무슨 문진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저기 지정 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들은 기본상 1급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급. 예.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남에 있는 우리 조이 병원,
1: 저희 병원,
0: 연길시 병원. 네, 그리고 우리 본다면 뭐든 과병원 뭐 이러한 병원들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2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에첫 번째 3급 병원이 보상비가 급이 높을수록 이번 치료 시에 보험 혜택이 더 낮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치료하는 그 보장상에서 더 높으면 보험 혜택이 더 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치료 시에 우리 보상 비례는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에서는 55%. 네, 55%. 그래서 그다음에 시병원이거나 우리 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 예, 60%. 5%가 더 향상됩니다. 그리고 1급 병원에 우리 뭐 조양천진병원이나 작은병원 뭐 애심병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입원할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입원하신 분들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예, 입원하신 분들인데 이런 병원에서는 우리 65%. 네, 65%. 예, 그리고 뭐 위지에나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입원하실 때 수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변동이 뭔가 20%가 떨어집니다. 근데 전부 다 3급 병원이 기초상에서 20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수속이 없이 뭐 장춘이거나 북경이거나 상해 쪽에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 이왕에는 우리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속이 없으면. 현재는 아무 수속이 없이도 갈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20%가 감소됩니다. 보험 혜택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뭐 나는 그래도 병이 엄중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나가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가끔씩 전화 와서 지금 왜 지나가 자기 설로 치료해도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예, 수속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수가 20%가 변동이 될 뿐이지 혜택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만약 이제 이번 수속을 할때 의료보험 카드를 찾지 못해서 자비로 치료를 했다면, 병원 결산을 마친 후 다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예, 이 부분은 우리 사실 말해서 병원하고 우리 많이 관계되는데요. 지금 현재 카드가 있는데 찾지 못했거나 혹은 노인분들이 불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분들이 뭐 카드를 찾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될수록이면 예, 보험도 제대로 됐다 이런 거다 알겠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결산하지 마십시오. 예, 결산하지 말고 출원을 할때 혹은 뭐 치료가 끝난 뒤에 우선 의료보험관리국에 와서 이분이 보험이 어떤 정황인가를 다 물어보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험이 있는데 뭐 카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행정복무청사 우리 3층에 의료보험인데 그 아래층에 가서 우리 임시카드라고 있습니다. 예, 어째서 임시카드를 해라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앱에서 전자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노인분들도 그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금방 저뭐그 자리로 나오니까 임시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산이 뭐 이분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부 납부한 기초상에서는 후에 뭐 하루 지나도 좋고 가서 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산을 마친 후에도 결산을 마친 다음에 하자면 병원에서 싫어합니다. 네, 그 결산을 다시 다 지우고 처음부터 약품을 다 다시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는 그 먼저 결산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지불해놓고 그거 가서 현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보험을 내다. 예, 그래서

0: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데 와서 받을 수는 있지만 수공으로
1: 네.
0: 불호수를 10% 감소시킵니다.
1: 아,
0: 직접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받았을 때
1: 네.
0: 그리고 가져와서 우린데 와서 특히 외지에 나가서 이래도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신 분들 외지에 나가 아무런 수속이 없어도 치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어떤 분들 아직도 이왕처럼 예, 다 현금을 쓰고 연기를 가져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직접 그쪽에서 받도록 해서 만약 진짜 모종 원인으로 못 받아서 가져와서 받을 때에는
1: 네.
0: 10% 또 감소됩니다.
1: 아.
0: 예, 원래 20% 떨어지고
1: 네.
0: 예, 이렇게 다 감소되는 건 없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하나 출원 전에 뭐 의료보험관리국에 전화해서 자문하시고
1: 네.
0: 예,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과장해 줍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예, 가장 좋은 건 결산하고 그다음에 다 마치지 말고
1: 네.
0: 예, 그다음 먼저 병원하고 말씀해드리고 의료보험에 와서 아 이번에 보험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만약 임시카드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 결제하면 되고요.
1: 네.
0: 의료보험에 와서 보니까 아 이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구나 방법 없이 돌아가서 이제
1: 아.
0: 결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1: 그렇죠.
0: 그 뒤에는 없습니다. 네, 네, 네.
1: 네. 연변을 떠나 이제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보험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0: 보험 보상은 우리 연변에서 치료하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3급 병원이 55%에서 더 높은 혜택은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예. 있다면 어떤 분들인가 뭐 저기 최저 보장 가정인원이거나
1: 아, 최저
0: 뭐 혹은 특수 보장 가정이거나
1: 네.
0: 이러한 분들은 우리 이 55%에서 더 왜냐하면 우리 민정에서 이제 또 거기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1: 네.
0: 우리 정상적인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 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연변에서 있는 연변 병원에서 55%는 변동이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 55%를 보상하려면 이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주증을 이용해서 타 지역 에 가서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이 증명을 해가지고
1: 네.
0: 예, 타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제 여전 치료를 받겠습니다는 수속을 걸쳐야만이 55%를 보상할 수가 있지 그 수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20%가 감소됩니다.
1: 네.
0: 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앱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도 신청이 되는데 예, 신청은 됩니다만은
1: 네.
0: 그렇게 임시로 외지에 나가는 그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불호수 여전히 거주증이 없는 경우에 신청했을 때는 불호수 여전히 20%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네. 저는 신청을 했는데요 하는데 거주증으로 신청을 해야만이 정확히 신청된 것이라고 볼 수
1: 네.
0: 있습니다. 네, 네, 네.
1: 그렇군요. 이제 또 신생아 보험에 관련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생아 보험은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네,
0: 신생아 보험은
1: 알 수 있을까요?
0: 이왕에 비해서 조금 더 훌습니다.
1: 아, 네.
0: 예, 왜냐하면 우리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이왕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금년에 새로운 이 정책사에서 그 해에 태어난 그 해에 참가하면 다 신생아 보험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신생아 보험이라면은 애들이 병원에 태어나서 입원 치료를 하는 신생아들이 많습니다.
1: 아, 네.
0: 이럴 때 부모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아주 충실합니다.
1: 아, 네.
0: 그런데 애는 태어나서 병원에 있고요. 아직 우리 신생아 보험에 우선 참가하려면 먼저 호구 등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애는 아직 병원에 금방 난 데로 저 호구 등기해서 급해하지 말고 먼저 치료하십시오.
1: 어.
0: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치료할 건 한쪽으로 하고
1: 네.
0: 호구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1: 네.
0: 치료가 끝난 뒤에 올려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병원에 그럼 나 어떻게 출원합니까? 출원할 때 병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하고 말해놓고
1: 네.
0: 보험을 다 해놓고 돌아와 다시 결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생아들에 대해서 다 정책상에서 이렇게 많이 너그럽게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0: 빨리 보험 참가해야 되겠는데
1: 마음이
0: 급해서, 호구가
1: 네.
0: 먼저입니다.
1: 아,
0: 네, 호구가
1: 맞죠.
0: 먼저입니다. 호구를 아예 올린 경우에도 참가할 수는 있는데
1: 네.
0: 이왕에 우리 그것으로 참가시키고 병원에 가 결제하다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1: 네.
0: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1: 네.
0: 네, 그래서 치료가 먼저 끝나고 호구를 올리고 그다음 신생아 보험에 참가하고 돈 내고 다시 돌아가 병원에 가 결제하는 이 순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하시지 말도록.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 우수하게 태어나신 애들이라 해도 예, 여름에 뭐 또 바람 비가 와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1: 그렇죠.
0: 예, 우리 애는 뭐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몸은 하나씩 꼭 들어놓도록 예, 그래서 신생아로서 보험에 참가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지 말고 저래저래 참가하십시오. 예, 뭐 이번 치료를 했다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네, 네, 네.
1: 어, 아이가 보험에 참가하기 전에 병원 치료를 했다면 그 비용은 그럼 보험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 아이랄 때 이제 앞에서는 신생아인데 여기서 아이라고 하니까 여기 두 가지로 나누어요. 신생아는 가능합니다.
1: 아, 신생아 보험.
0: 아니면 신생아 신분이 아닌 애가 보험을 우리 국가 보험이 보충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관해서.
1: 그렇죠.
0: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먼저 들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혜택을 받을 때 그쪽에서 왜 이착 보험 아예 했습니까? 이런 또 프로수로 떨고 형 시끄럽습니다. 아. 때문에 꼭 국가 보험 해놓고 이제 다른 것을 보충으로 참가하시도록.
1: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방송 후 보험 참가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36-8138, 네, 236-8138번을 사용하시고 네, 보험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36-8139, 236-8139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산업,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고효율 농업,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원의 전면 절약과 순환 리용을 추진하고 생산체계와 생활체계의 순환적인 연결을 실현해야 합니다. 녹색 생활 방식은 백성들의 의식 주행과 관계됩니다. 검소하고 적당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활 방식을 창도해 사치와 랑비와 불합리한 소비를 반대해야 합니다. 절약형 기관과 환경 친화

형의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창건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친환경 교통을 보급하며 생활 방식의 녹색 혁명으로 다시 생산 방식이 환경 친화형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두드러진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민생을 위한 우선적 분야로 삼아야 합니다. 백성에게 리롭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여야 하고, 백성에게 해롭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러내려면 대표적인 중대한 전역을 수차 치러 역량을 집중해 백성들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심각한 대기 오염, 검고 악취가 풍기는 수채, 도시 쓰레기, 농촌 환경이 이미 백성들의 고통, 민생의 걱정거리가 되어 인민 대중의 생산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에 불만이 많고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반드시 큰 힘을 들여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고 여러 면의 역량을 동원하며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한데 모아 공동으로 오염 예방 퇴치를 위한 하나하나의 전역을 통해 오염 예방 퇴치의 난관을 돌파하는 인민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푸른 하늘 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는 국내 인민 대중의 간절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경 동계 올림픽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의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경진기 및 주변 지역, 장강 삼각주, 분위평원 등을 주전장으로 하고 북경을 중점으로 하며 대기질을 뚜렷하게 개선하는 것을 강제성 요구로 하고 합동 예방 통제를 강화해 심각한 대기 오염을 기본적으로 퇴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늘이 푸르고 별들이 반짝이는 대기 환경을 돌려줘야 합니다. 산업 구조를 조정해 과잉 생산 능력과 약환 생산 능력을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늘려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기준 달성 사업을 추진해 중점 업종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화력 발전, 철강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극소 배출을 위한 개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산란호 기업에 대한 정비를 진행해 표시해야 할 기업들은 단호하게 표시하고 개조해야 할 기업들은 지체 없이 개조하며 산업단지에 이주시켜야 할 기업들은 서슴없이 이주시켜야 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 석탄의 소비 비중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서둘러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 다양한 조치를

0: 소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도태 강도를 높이고 오염이 심한 일부 화력 발전 설비의 운영을 당분간 중지하고 서둘러 승격 개조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는 거냐 약속한 시간아 시간아
1: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동글동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금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첫 별이 벌써 보이고 있었다. 리겔이라는 별의 이름은 몰랐지만 눈에 뚜렷이 보였고 이 별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더 먼데 있는 다른 별들이 나타나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아기야, 고기도 내 친구지. 로이는 소리내어 말했다. 저런 놈은 눈으로 본 일도 귀로 들어본 일도 없다. 그렇지만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들이 별들을 죽이는 신세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상상해보라. 만일 우리 인간들이 매일 달을 죽이려고 애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달은 달아나고 말 것이다. 또한 만일 우리 인간들이 매일 해를 죽이려고 애를 써야 한다면 또 어찌 되겠는가. 그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고나지 않은 것은 행운이라고 로이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큰 고기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고기가 가엾어서 고기를 죽이려는 결심이 누그러진 것은 아니었다. 저놈 한 마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먹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인가? 못되고 말고, 물론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 당당한 거동이며 그 대단한 위엄을 볼 때 저놈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로이는 생각했다. 나는 그런 어려운 것은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해나 달이나 별을 죽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큼 정말 다행이다. 그저 바다를 믿고 살며 우리의 진짜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만이다. 그러나 로이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다. 자, 이제는 고객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얼마나 끌려가면 되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았다. 이 방법에도 일장일단이 있다. 만일 저놈이 마지막 힘을 내고 달리게 될 때 노를 이대로 두면 저항이 생겨 배가 무거워지게 되어 나는 줄을 많이 풀어주어야 하고 저놈은 발악을 할 것이니 잘못하다가는 고기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또 배를 가볍게 해놓으면 저놈이나 나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가 되기는 하지만 저놈이 지금까지도 힘이 남아있고 대단한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여자는 가벼운 쪽이 더 안전한 셈이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돌고래가 상하기 전에 배를 갈라서 고기를 좀 먹어두어야 하고 어떻게든 힘을 비축해두어야 한다. 자, 이제부터 한 시간쯤 더 쉬도록 하자. 그동안은 저놈도 끄떡하지 않고 꾸준히 달랠 것이다. 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저놈이 끄떡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 결정을 내려도 될 것이다. 그러노라면 그놈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을 거거든. 어쨌든 노를 단단히 메워놓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지만 지금부터 안전을 기해할 때다. 뭐니 뭐니 해도 그놈은 대단히 힘이 세고 거물이야. 낚시가 입가에 걸린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단 말이야. 아주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놈에게 그까지 낚싯바늘이 입에 걸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야.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과 영문모를 사태와 알 수 없는 대상과 맞서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이야. 그러니 여보게 늙으니 지금 쉬어야 한다고. 거기는 다음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거든. 로이는 두 시간쯤 쉰 것 같았다. 오늘 밤은 늦게까지 달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알 수가 없었다. 전보다는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휴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고기에 당기는 힘을 량 어깨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왼손을 배전에 대고 가급적 고기에 당기는 힘을 배 전체가 받도록 하고 있었다. 줄을 배에 메어둘 수만 있다면 문제는 참 간단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놈이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거나 요동을 치게 되면 줄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고기에 당기는 힘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언제든지 두 손으로 줄을 풀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늙은이야, 넌 아직 한잠도 자지를 못했구나. 벌써 반나절과 하룻밤,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되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 한잠도 자지를 못했지? 저놈이 저렇게 잠잠하게 있는 동안에 어떻게 잠잘 방법을 찾아서 눈을 좀 붙여야 할 것 아니냐?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질 테니까. 그러나 로이는 지금은 머리가 아주 맑다고 생각했다. 아주 맑다. 저 형제 같은 별만큼이나 초롱초롱 맑다. 그렇지만 잠을 좀 자야 한다. 잠을 잊지 말고 자야 한다고 로이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말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사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내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내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참 공공보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出来了，太多牵挂就别回头望、啊、无名的人啊，车开了。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压抑的咯嘣嘣之响，心想千错万错，全是我电针之错。没成想我一念之差，把他左耳朵